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sharing both sound and life over decades. Alongside a special Hanggawi live performance, we're going to discuss the charm of our traditional sound that transcends language and borders to move hearts worldwide, as well as how to pass our traditional culture onto the next gener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1호 부부, 특유의 시원한 입담과 신명나는 소리로 전국을 사로잡아온 김준호, 손심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해피 한가위!
0: 해피 한가위!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뜻깊은 한가위 연휴 첫날에 두 분을 이 BFM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과 또 이제 너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해피 한가위. 저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한국 음악 중에서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한국 전통 성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속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폭댄스, 코리아 폭댄스를 하고요. 핀속 그 우리 그림을 그린 민속의 그 뭐죠?
1: 풍속화.
2: 풍속화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결론은 김준호 부인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There's a lot of love in the air. Now he introduced himself as a Korean folk musician and folklorist, and she also introduced herself as a Korean folk dancer and genre painter, and they are a couple, as you know. Well, I'm curious to hear how both of you plan to spend this Chuseok holiday. 두 분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번에 좀 특별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저는 그 이번에 진짜 오랫동안 세웠던 계획인데 실행에 못 옮긴 걸 실행에 옮겼어요. 귀한 분들한테 가가지고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네. 제일 첫 번째는 전 이틀 사실 인사드리고 다녔거든요. 네. 첫 번째는 펄벅 여사,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문호조 노벨 그 여류 문학상 그 작품 받으시고 왔는데 경기도 부천에 가면 펄벅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님한테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문화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고 네.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그 중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더우드 저 선교사님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그 우리 한글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리랑을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주신 헐버터 박사님하고 두 분 묘역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감사 인사 그러니까 한가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한가위의 감사가 가족을 넘어서 역사에 정말 소중한 인연까지 이어지는군요.
1: Yeah.
0: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for this Hanggawi, he paid his respects to figures who dedicated their lives during the periods of maybe different history. So he mentioned that he visited first. He actually visited the Dr. Hulbert, so often remembered as the Pearl S. Buck Memorial Hall in there in the Pucheon area to express gratitude for their dedication to Korea, but also he visited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in Seoul to pay tribute to missionary Underwood. So definitely giving thanks for the history and whatnot. 선생님은요?
2: 저는 김준호 씨를 지금 뒷바라지를 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요. 그 보시다시피 공부를 참 많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석 때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가지고 오니라 뭐 가지고 오니라 명령도 하고요.
0: 네.
2: 아마 제가 전을 자주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전에는 찾아가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찾아오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고 또 며칠 전에 신우를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 이렇게 욕하는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제가 신우인데 올케가 음식 많이 해놓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우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많이 좀 장만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she's actually really busy taking care of her husband, but as well, she shares that she now reached an age where she receives greetings rather than giving them, and just a lot of relatives coming by, and she's expecting to just be busy during this holiday preparing festive food for them. Well, as folklorists as well as performers, both of you have steadily uncovered and documented our disappearing traditions, and in your work,

0: indigenous beliefs of the Korean people, you noted that our enduring indigenous beliefs and customs form the very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So from your perspective and this perspective, what deeper meaning is embedded in our ancient holiday, Chuseok? 네, 두 분은 소리뿐만 아니라 민속학자로서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꾸준히 발굴하고 기록해 오셨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고유 신앙에선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고유한 믿음과 풍습이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오랜 명절인 추석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근데 세계적으로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그 의례라는 거는 어느 나라를 가나 다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 미국에도 왜 Thanksgiving Day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저 가면 영국도 가면은 하베스트 페스티벌 해가지고 있고,
0: 네.
1: 그다음 일본엔 신상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오늘부터 중국도 시작이에요. 중추절이다, 중추가절이다 해가지고 그 가을의 어떤 저 추수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공동체 간의 어떤 결속, 그다음에 친지나 이웃과의 나눔하는 이런 기본 틀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우리도 보면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생스기빙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생겼고,
0: 네.
1: 하비스트 페스티벌은 18세기에 사실 자리 잡은 거거든요. 하는데 우리 이 한가위는 언제부터냐면은 지금 세월만 해가지고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절 동안 그러니까 농경은 그게 이게 원래는 농경하고 양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살이 붙고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제 형태의 어떤 추석이다 한가위다 하는 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0: 그렇군요. I like how he explains that you know the harvest Thanksgiving celebration serves as a very fundamental festival across many many different nations worldwide, sharing a universal structure that centers on just solidarity, sharing food, being thankful as well. But he points out that, for example, in America, United States, there's Thanksgiving Day. In the, of course, the UK, there's the Autumn Harvest Festival. In China, they also have the Mid-Autumn Festival starting from the 15th day of the 8th lunar month. And also, there's one in Japan in November as well. So all over the world, we are being thankful and we have this gratitude. But for Korea, we have been celebrating Hangawi or Chuseok for over 2,000 years. So definitely has this long history. Well,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with Mr. Kim Jun-ho and Ms. Son Shim-shim here in the studio. And if you are not tuning in through YouTube, I highly, highly recommend it. I would love for us to listen together to our traditional sound carrying that very meaning of Chuseok that we talked about. 말씀해 주신 추석의 의미를 담은 우리 소리랑 함께 오늘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한가위 라이브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2: 네.
0: All right, so for our listeners, could we request a special Hangawi live performance? So they are getting prepared right now and they are being guided to the stage.
3: 여러분, 오늘은 꼭 유튜브로 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튜브 틀으셔서 부산 영어 방송 찾아보시면 지금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성주!

0: Wow, that was amazing. So here in the studio live, right, we had Mr. Kim Juno playing Gengari as well as singing. And we also had Ms. Hun Shim Shim playing Changgu. Beautiful, beautiful. Oh, 정말 소리가 한가위의 정서를 딱 깊이 전해준 무대였는데요. 방금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1: 성주 불이다 하는 노래인데 네. 일단 왜 뭐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풍습이든 간에 가정이 가장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주라는 이 신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불러가지고 가정의 화평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 그러니까 추석하면은 이렇게 서로 나눔이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뭘 물건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 애청자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 성주풀이로서 선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So they share that this actually this song is almost like a gift to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as they can't give out gifts to every single listeners tuning in. They wanted to share this as it means 성주 God's giving away this health and prosperity and joy. Joy to all the families tuning in during this Chuseok holiday. I love it. Oh, 너무 좋네요. Well, these days, family structures and holiday traditions have transformed significantly. So how do both of you view these shifting Chuseok customs today? And even as times change, what core holiday values do you hope will endure? And just a note, lots of messages coming in saying, what?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요즘은 이 가족의 형태도 또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두 분은 이렇게 달라지는 요즘의 추석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시대가 달라져도 좀 남았으면 하는 명절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 때 되면은 뭔가 들뜨고 흥분되고 그 추석이 기다려졌거든요.
0: 그럼요.
2: 그리고 그 아주 그 뭐라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서 햇 과일들 또 이렇게 햇 쌀들 해가지고 네. 밥을 지어 먹는 이런 풍습도 있고 서로 나누며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좀 우리는 외롭다. 좀 외로워져서 좀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 이게 잔치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즘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건데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요즘 왜 다 자기들이 왜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우리 때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연세가 조금 많은 이제 삼촌이나 고모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엔 도시라 그래. 우리 다 농촌 살았으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에 그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은 다 시골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완전히 기차 위에 올라타고 네. 안 와보셨죠?
0: 네.
1: 버스에 진짜 콩나물 시루라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래가 타고 거의 이틀에 걸쳐가지고 내려온다니까요. 서울에서 옛날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 한 이틀 걸려요. 네. 오면은 이 손에 전부 선물 보따리 있어요. 가족은 또 얼마나 많아요.
0: 네.
1: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가 조카들 있잖아요. 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양복도 안 입는 사람들이 고향 내려온다고 남자들은 주로 양복 입고 내려오고 네. 여자분들은 왜 요 우리 고모네들 이모네들은 왜 전부 그거 입고 왔어요. 네. 양장 입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래가 내려오면은 시골에 오면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꼭 그 우리 어릴 때는 꼭

0: 들어가는 풍습 중에 하나가 콩쿠르대.
1: 오.
0: 그 노래 자랑하는 걸 콩쿠르대 했거든요. 네. 그래 그런 걸 펼치고 하면은 추석이란 게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페스티벌 중에서 베스트 페스티벌.
1: 정말 춥잖아요.
0: 네. 설하고 또 달라요.
1: 네.
0: 설은 춥잖아요 일단. 그런데 추석 안 춥거든요. 따뜻하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그렇죠. 말고 한가위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2: 그러니까 추석 페스티벌 하면은 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냄비를 준다든지 네.
0: 주전자를
2: 준다든지 밖에지라고 옛날에 그 이렇게 물통을 준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이 많았어요.
0: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면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1: Oh, wow. So they're talking about how 추석 was so different. 이 추석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he shared how back in the days they would have to get tickets to all these trains and because they didn't have cars to just drive down to Busan and all these people would just crowd into the trains and they would just try to hang on to the trains and they would dress up in a suit or different outfits and carry all the gifts. And during the Chuseok holidays, it was all about family and just crowding the houses and rooms and really celebrating. It was the biggest festival of Korea and time of the year. And I wish we can see a little bit of that now because that sounds just wonderful. But I do also want to talk about your overseas tours and broadcasts. You must have encountered many international audience members captivated by the charm of our traditional sound and dance. So are there any memorable reactions or episodes that stand out in your memory? 두 분께서는 해외 공연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소리와 춤의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에피소드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들려주시죠.
0: 저는 2019년도에 그 독일 독일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1: 네.
0: 그라츠에 있는 그 코어 페스티벌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진짜 세계에서 한 40여 개국의 분들이 오셨는데 전부 왜 그 합창이나 아니면은 관악 악기 연주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 나라 이제 차례가 되면 나가 가지고 자기 나라 그 전통 예술을 가지고 막 뽐내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하는데 그 우리가 그때 이제 모합창단 하고 갔는데 손심심 씨가 하고 하는데 그 손심심 씨가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구음이다 해가지고 네. 반주 음악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잠깐 우리 라이브 음악 할 때 선보였는데 그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게 있어요.
1: 네.
2: 아니 이 고음 소리는 춤이 나와요. 스테파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네, 해보시면 네, 제가 한번 춤이 나오는지.
1: 네, 네, 네, 네.
2: 어떻게 하면?
0: 스테파니 태어나서 최고의
2: 아니 제가 좀 춤을 출 수
0: 있는
1: 어, 땀이 나네요. 네.
2: 아니 김준우 씨는 하지 말고요.
1: 같이 해주세요.
2: 시작. 띠띠띠.
0: 오 잘하시는데.
1: 오 괜찮아요. 오늘. 땀이 났다가 행복했다가 아니, 되게 힘드네요.
2: 음악에 맞춰서 춤만 꼭 추고 싶어요.
0: 그런데
1: 네.
0: 이걸 하는데 이게 왜 굉장히 고음이 올라가고 하니까 왜 그 서양 분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1: 네.
0: 아, 그 뒷날부터 제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독일 그 합창단 지휘자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동양 음악이라고 접해본 게 중국 음악도 접해보고 몽골 음악을 접해봤는데 몽골에 가면 흠이라 해가지고 그 입하고 코하고 소리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 줄 안다면서 당신이 하는 걸 나를 좀 가르쳐달라고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 이거 잘 안 된다. 이거 엄청 저 힘든 거다. 이러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부터는 또 내로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뭐라고 하니까 Good morning, Korean super singer 하면서 따라다니고요.
1: 그렇군요.
0: 근데 와, 굉장히 네. 그 목소리가 그래 내가 한 이야기가 그게요.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음악이란 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는 정말 수천 년을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 많다. 네. 하다 못해 가지고 아리랑도 종류수가 거의 몇 가지냐면 아리랑 종류수가 전 세계 퍼져 있는 거 다 합하잖아요. 하면은 네. 300여 가지가 넘어요. 스테파니 이거 아세요?
1: 네.
0: 미국에 가면요. 미국 장로교회에 우리 아리랑이 장로교 교회 찬송가 음악으로 써요. 곡만. Christ, you are the police of God, first born of heaven.

0: 레디오 홀 데모. 와. 이런 뭐냐? 이 음악이란 건 순수한 거예요. 정치적인 네. 뭐 이유가 없지. 네올로기는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 왜?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걸 지정한 사람 보고 질문했어요. 그 왜 이거를 요 찬송가 음악으로 지정했느냐 하니까 답이 뭐냐? 아름다웠어.
1: 아, 그렇죠. 정말.
2: 곡이 너무 아름답고.
1: 네. 아리랑 정말 아름답죠. 네. 이 목소리 하나가 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0: 이번에 뭐 딱 여러 개 뭐 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 네. BTS 공연 때 전 세계인이 맞아요. 떼창으로 그냥 막 아리랑 막 부르 몇만 명이 막 부른데 내가 막 감격스러워가 눈물 주르륵 흘렸어 진짜.
1: Yes, absolutely. There's power in music. So now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he recalls attending a choir festival in Graz in 2019, and just musicians over from over 40 countries gathered. And when Miss Hun Shim-shim was performing a dance, he provided a vocal with the gum, a unique Korean traditional genre that mimics the sound of instruments that you heard. And he shared that a choir conductor just showed so much fascination, asking if he can learn. And he said, this is difficult, right? And I did very little bit of it. I'm sure I didn't sound very good, but they called him Korean super singer, and the conductor followed him around for over a week, asking to learn the techniques as well. So, 선생님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2: 저는 그 하와이를 갔는데 그랜드마라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1세대의 사탕수수 할머니들이 네. 그 가지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봤다. 우리 김준호 손심심이 공연하는 걸 보고 고향을 못 오시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셨는데 고향을 선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안 받겠다고. 네. 이거는 꼭 받으라고. 이거는 그냥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 그러면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막 온몸으로 그 감사함이 전해지더라고. 고향을 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0: 그 그렇죠? 당시에 받은 네. 게 100불이에요.
2: 100불을 딱 주시더라고요.
0: 미국에서 100불이라는 건 네. 힘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 정서가 이 이제 그랜드마 정서가 뭐냐면 한국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 어른들한테 10불을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100불을 주 100불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손심심 씨가 뭐 했냐면은 네. 하와이 적힌 거 있잖아요. 컵 두 개 네. 샀어요.
2: 아. 아니 왜냐면은 그냥 돈을 다른 걸로 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뭔가 딱 기념으로 이렇게 놔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랜드마의 그 정성, 고마움, 감사함을 다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컵을 하면 또 항상 들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두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 컵을 볼 때마다 그랜드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지금도 있어요. 우리
1: 네. 그렇군요. So she shared that for her when she went to Hawaii, there were some Koreans living there for a long, long time. And when they heard her performance, they were just crying. And they said they felt and experienced their hometown of Korea. And they wanted to give her money. And with that money, she didn't want to accept it. But when she did, she bought some mugs so she can remember that experience forever. I love that. I love thi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Kim Jun-ho and Ms. Son Shim-shim here in the studio. I do want to hear a bit before we wrap up, if you can share. 언어와 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소리만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0: 그 가사가 일단 엄청 많아요. 아리랑 하니까 보통 왜 보통 우리가 서양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노래하면 뭐 조금 부르다가 왜 한 2분 3분 안에 끝난다 이리 알고 있잖아요. 정선 아라리 같은 거는 1절부터 절수가 몇 절까지는 1500절까지 있어요. 안 믿으시죠?
2: 다 모여오지.
0: 네. 1500절까지 있어요.
1: 와.
0: 이게 뭐냐면 이러니까 이게 왜 이 아리랑을 계속 왜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방해를 하는 나라들이 뭐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안에 이게 등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이런 노래가 없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사실은 나마스치라 해가지고 저 가면은 그 카자흐스탄 요쪽에 가면 영웅 있어요. 영웅이 노래가 있는데 그게 사실 13시간짜리가 있긴 있어요. 네. 한데 곡이 단조로워요. 한데 이 아리랑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 헐버터 그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백 몇십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리랑이 너무 좋아갖고 서양 악보로 최초로 옮겨놓잖아요. 곡도 달라요 지금 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아리랑 하잖아요. 네.

0: 안 불러요.
1: 그럼요.
0: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우리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할 수 있죠.
2: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준호 선생님이 가르친 아리랑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왜 손심심 선생님 부르는 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음악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 정말 매력적이네요. I love it. So he shared that even, so talking about lyrics, there are so many, right? So much. So he shared that when it comes to arirang, there's actually 1,500 verses. Usually when we're thinking about songs, maybe there are two verses, three verses, but arirang is just absolutely different. And he shared also even for pansori, some of the songs are about 8 hours long and everyone who does it is different because it depends on who's performing it, who's singing and whatnot. And we also have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혜빈님께서는 oh, 목소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깨비님께서는 oh, wow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정말 lots of messages loving on our guest today.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한 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PD 혼을 내야 되죠.
1: 네,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아, 너무너무 즐겁고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하고 또 이렇게 너튜브 하니까 참 재밌네요. 자주 저 프로듀서 말고 다른 프로듀서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자주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니, 이 굉장히 그 좋은 뒷 배경을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스테파니 오늘 소리 너무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제대로 한번
2: 예,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네. 제대로 한번 듣고 춤도 한번 추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오늘 인터뷰였는데요.
3: So he and of course both of our guests shared they would love to come back and this has been just an amazing opportunity. And the studio is definitely beautiful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Jun-ho, Ms. Son Sim-sim here in the studio.
1: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준호 그리고 손심심 국악인 부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해피 한가위!
1: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And our next song is actually by BTS, as we talked about it. This is 아리랑.

0: for China's Mid-Autumn Festival holiday this year, and what is the atmosphere like there?
1: 네, 올해 중국의 중추절 연휴 일정은 어떻게 되고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2: 예, 올해 2026년 중국 중추절은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로 주말이 포함되어 총 3일간의 연휴로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곧바로 이어지는 10월 조경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들뜬 기대감이 일찍부터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리마다 중추절의 상징인 월병을 판매하는 홍보 부스가 가득 들어찼고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0: I see. So China's Mid-Autumn Festival holiday will run for 3 days from Friday, September 25th through Sunday, September 27th, with the National Day Golden Week in early October following soon after. Anticipation is already building across the country. Streets are lined with mooncake stalls, and the exchange of holiday gifts is adding to the festive atmosphere. Well, mooncakes and moon viewing with family are among the best-known Mid-Autumn Festival traditions. So are there any notable changes in consumer trends or holiday customs this year?
1: 그럼 올해는 소비 트렌드나 명절 풍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2: 예, 예전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비싼 고급 포장의 월병이 인기가 있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실속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역시 과도한 포장을 줄인 친환경, 대중적인 월병과 함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이색 퓨전 맛의 월병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달맞이 명소인 황저우, 터호나 베이징 호수공원 등지에서는 보름달을 감상하며 소원을 비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0: I see. So in the past, elaborately packaged and expensive mooncakes were especially popular. In recent years, however, consumers have increasingly favored practical and reasonably priced options. This year, mooncakes with simpler,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are gaining attention, along with fusion flavors aimed at younger customers. And at traditional moon viewing sites, including Westlake in Hangzhou and parks in Beijing, a range of events are being prepared for families to enjoy the full moon and make wishes. Well, with the National Day holiday coming up soon afterward, the logistics and business sector must also be very busy. So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1: 네, 국경절 연휴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물류와 산업 현장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예, 중추절 연휴 주간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대형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산업계와 물류 환경은 사전에 출하를 마치려는 수요가 폭증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기업들은 연휴 기간 생산 체제를 막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느라 분주하고요. 여행업계와 관광지도 두 명절을 연계해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크게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긴 연휴를 앞두고 모두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군요.
0: So as the National Day holiday begins on October 1st, demand is rising for shipments to be completed in advance. Factories and businesses are adjusting schedules to prevent production disruptions during the holiday period. The travel industry and tourist destinations are also preparing for visitors planning longer trips by linking the two holidays together.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scheduled to make a state visit to the U.S. So what is the diplomatic significance of the visit and what is on the schedule?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으며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침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 기준으로 무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약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면서 냉각되었던 미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China's foreign ministry, President Xi will make a 3-day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23rd to the 25th at the invitation of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it will be his first state visit to the U.S. since 2015, drawing global attention. The visit will also include a face-to-face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about 4 months after President Trump's visit to China in May. And the meeting is being closely watched as a potential turn turning point in U.S.-China

0: relations. And what are expected to be the key economic and diplomatic issues at the summit?
1: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문제와 경제 외교적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민감한 경제 및 안보 현안들이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우선 관세 문제와 더불어서 11월 유예 만료를 앞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그리고 첨단 기술 패권을 다투는 인공지능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 이슈와 함께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현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며, 만찬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경제계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0: I see. So the summit is expected to address a range of sensitive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Key topics include tariffs, rare earth export controls that are set to expire in November, and cooperation on AI. The leaders are also expected to discuss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the Iran conflict. And NVIDIA's CEO is reportedly expected to attend a dinner during the visit, underscoring strong interest from the technology and business sector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Connecting with a reporter based in China.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중국 통신원 박신희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Park Shin-hee based in Beijing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for Correspondent Report segmen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We'll be back tomorrow for Friday and Chuseok edition of Busan Worldwide and live in the studio on Monday as well.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onderful Chuseok holiday. Our final song is by Sister Sledge with We Are Family.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 o'clock.

0: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Next,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오늘도 무사히 by 장기와 얼굴들 화이팅 해야지 by 부석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nd any song 아무 노래 by Zico.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4: Huh?
3: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0: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과 함께하는 정리수납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고객님과 함께하는 정리수납 전문가 이총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의 어려움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네. 하기 싫고 그런 건데 고객님도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밝아지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요.
0: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딱 본다면?
1: 전체를 보는 거죠. 이쁜 걸 보는 게 아니고 편리하고 편안한 게 제일 좋잖아요. 몸도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면 이게 다 안 따라주잖아요. 정리 수납이라 하면 엄청 크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1인으로 해서 4시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 4시간 동안 지금 내가 피로 광고 정리 수납을 이렇게 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고기부터 시작을 해요.
0: 필요 없는 거 버리기.
1: 아, 맞아.
0: 너무 힘들어요. 버리고 나면 괜찮거든요.
1: 이 일을 하면서 분리를 할 때 사용을 안 하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품목이 있을 거잖아요. 하얀 비닐에 넣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다 일단 놔두래요. 언젠가는 써야 될 물건인데 내가 쓸 거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버린다 안 버린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석달, 1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돼. 진짜 사용 안 해요.
0: 맞아요. 이번에 또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1: 하루에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 오늘 하고 또 다음날 요거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는지 눈에 보일 거야. 옷도 마찬가지고 입는 거 한 달에
0: 몇 개 없어.
1: 맞아. 계절별로 있잖아요.
0: 네.
1: 많게.
0: 네.
1: 5벌. 돌아가면서 있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또 사요.
0: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1: 그 자리를 찾아주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집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요. 현관에 별 거 없어요. 깨끗하게 바닥 한번 쓸고 신발장에 넣고 신발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다 신발도 좀 정리를 하고
0: 신발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일게요. 여러분 신발도 한번 열어보세요. 안 신는 신발
1: 안 와요.
0: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갖다 버리십시오.
1: 오늘 신발장 정리해보시면
0: 좋은데 오늘 신발장 데이에요. 여러분
1: 네. 오늘 다 신발장 신발 현관이랑 신발이랑 정리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0: 저는 그 도전을 했었어요. 하루에 하나 버리기.
1: 하다 보면 모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0: 방송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1: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암을 두 번이나 16년부터 첫 번째 암 선고받고 5년 있다가 바로 폐암으로 전이가 되는 바람에 10년 동안 암을 그랬어요. 감사한 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랑 체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냈죠. 오늘 너무 즐겁고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함이 쌓이니 그 감사한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요즘 느끼고 있어요.
0: 감사한 거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또 다른 일로 이어지고 진심이 네. 또 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 확장해서 보면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1: 도와주는 거죠.
0: 깔끔해진 내 집을 보면 내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
1: 그럼요.
0: 다시 새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선물해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1: 감사한 일이죠. 저도 감사하고 고객님도 감사하고 서로가 이제 감사하는
0: 그러니까요.
1: 그 느낌이 4시간 동안 고객님과 수다를 떨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가방에 보면 돗자리가 있는데 고객님의 귀중한 물건을 그냥 바닥에 놔지 말고 그 돗자리에 다 꺼내서 정리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고객님의 인생이 저 인생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분 이야기 또 들어보면
0: 그러니까 이거 왠지 다 남겨놓으실 것 같다.
1: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도우미 정리수납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스페셜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 되면 고객님 집
0: 올 어라운드시네. 맞죠?
1: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0: 이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1: 행복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be happy.
0: 좋아요.
1: 행복하세요.
0: 좋습니다.
1: 내가 행복하면 주위에도 행복한 거죠. 무조건 해피해야 돼요.
0: 전 지금 해피합니다.
1: 아, 저도. 오늘 이 시간 네. 해피합니다.
0: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 에너지가 느껴질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신발장 정리하는 날이에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1: 비해피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2: 부산이 좋아요.
1: 포 마이 부산.
2: 포 마이 부산.
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4: 부산? For my 부산.
5: 부산 하면 For my 부산.
6: For my 부산.
7: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otter.
1: Those notes are very... I was listening to those notes. I was like, ooh, it's so eerie and
2: 맞아요.
1: good.
2: 부장님, 우리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음악 퀴즈 하면 안 돼요? 형, 이거 뭐?

0: 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7 o'clock.
10: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1: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10: Let's tune in.
12: 맞다, All Star.
1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1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하지만 새들과 생쥐 친구들이 만들어준 beautiful 아름다운 드레스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긴다. 한편 새엄마와 의붓언니 드리셀라는 한껏 차려입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1: Now remember, when you're presented to His Highness, 왕자님께 인사드릴 때는 be sure.
0: 그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가 현관 계단을 쪼르르 내려온다.
2: Mother, wait! Isn't this dress lovely? Do you like it? Do you think it will do?
0: 저 이 정도면 무대 우도에 갈 수 있을까요?

0: Ask your boy, Cinderella. Mom, she can't. You can't let her go to the ball.
1: 잠깐만 있어보렴. 우리 약속했잖니? 그렇지, 신데렐라.
2: And I never go back on my word. How very clever. 정말 영리하게 준비했구나.
3: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드레스와 목걸이를 천천히 살펴본다.
2: These beads, 이 구슬 목걸이 드레스에 딱 포인트를 주는구나. They just give it the right touch. Don't you think so, Drizella?
4: 그런데 사실 신데렐라가 하고 있던 목걸이는 생쥐 친구들이 드리젤라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0: No, I don't think... Oh, Cinderella, why you little thief? 그거 내 목걸이잖아, 당장 내놔!
4: She yanks it off Cinderella's neck.
0: Oh, no! Oh, and look, that's my sash!
5: 이 허리띠도 내 거잖아,
0: she's wearing my sash!
4: Drizella는 드레스에 달린 리본과 허리띠까지 잡아뜯는다.
0: Oh, Drizella, please, no! 이리 내놔, 이것도 내 거야!
2: She leaves Cinderella's dress in tatters. My dear daughters, that's quite enough.
1: 이제 그만하면 됐다.
2: Hurry along. I won't have you upsetting yourselves. Good night, Cinderella.

0: 드레스는 모두 망가지고 결국 무도회에도 가지 못하게 된 신데렐라. 정원에 홀로 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1: I can't believe in anything anymore. There's nothing left to believe in.
0: 그 순간 반짝이는 빛과 함께 신비로운 여인이 신데렐라 앞에 나타난다.
2: Oh, now you don't really mean that. 정말 그런 뜻으로 할 만 아니겠지. If you truly lost all your faith, I wouldn't be here.
1: Who are you?
2: Why, I'm here to help you, of course. Now, darling, dry those tears. 자, 이제 눈물 좀 닦으렴. You can't go to the ball looking like that.
1: The ball? Oh, but I couldn't possibly go now.
0: 전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2: Of course you can.
1: How?
2: Well, we'll need a little magic. 약간의 마법이 필요하겠구나. And we'll have to hurry. Even these miracles take a little time. 기적도 시간이 조금은 걸리거든.
1: You said miracles?
2: Exactly. Now, where did I put that magic wand? 내 마법 지팡이를 어디다 뒀더라?
1: A magic wand?
2: That's strange. 분명 항상 여기 넣어두던데. I can always keep it right here.
1: Wait, are you my fairy godmother? 혹시 제 요정 할머니세요?
2: Of course, dear.
1: My actual fairy godmother?
2: The one and only. Oh. Now, let's see. First, we need a pumpkin.
1: A pumpkin?
2: Trust me. Now, for the magic words. 뭐였더라? 아! 살라가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바비디부!
0: 호박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마차로 변한다.
1: Oh, it's a carriage!
2: Not bad, huh? But a carriage needs horses.
1: And where are we supposed to find horses?
0: 근데 말은 어디서 구하나요?
2: Well, we improvise. 없으면 만들어야지. 생쥐맨 말이면 충분해. A few mice will do. 자, 비비디바비디뿌!
0: The mice magically turn into horses. This is unbelievable.
2: We're almost ready.
1: Almost? Wait, but what about my dress?
2: Oh! Right, the dress.
1: Kind of important.
2: Yes, yes, the details. Now, let's see. Your size, the color of your eyes.
1: Ooh. Should I be worried?
2: Oh, not at all. 심플하면서도 살짝 과감하게, just a little daring.
1: I like the sound of that. 벌써 마음에 드는데요.
2: 그럼 나한테 맡기렴. Then leave it to me. Bibbidi bobbidi, bibbidi bobbidi, boo!
0: In an instant, Cinderella's torn dress transforms into a beautiful ball gown.
1: Oh, it's so beautiful.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look, glass slippers. This feels like a dream, a wonderful dream come true.
2: Oh, yes, my child. But like all dreams, this one can't last forever, you know. 모든 꿈이 그렇듯 이것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단다.
1: What do you mean?
2: You only have until midnight. 자정까지만 가능해.
1: Midnight?
2: On the stroke of 12, the spell will be broken. 12시 종이 울리는 순간, 마법은 풀릴 거야. Everything will return to the way it was before.
1: I understand, and honestly, this is already more than I ever hoped for.
2: Then go. Have a wonderful time.
1: Thank you. Really, thank you so much.
2: Bless you, my child.
0: Scene.
3: 재밌었다.
0: 근데 진짜 네. 이런 fairy godmother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 맞아요.
0: Yeah.
3: I was on the verge of going from fairy godmother to leprechaun.
0: 맞아요, 맞아요.
3: 살짝 leprechaun으로 yeah. 넘어갈. 네.
0: Yeah.
3: My lucky charms 막 이렇게 막 할 뻔했는데 꼭 참았습니다.
0: Yeah, 1인 2역이 힘듭니다.
3: 네.
0: Yeah.
3: 와,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캐릭터 몇 명이었어요?
0: One, two,
3: 뭐
0: narration까지
3: three, 포함하면
0: yeah, 맞아요, yeah.
3: the three sisters, the wow. mother, Cinderella, right?
0: Yeah.
3: And the fairy godmother?
0: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TV 필요 없어요. 그냥 저랑 민수만 있으면 돼요.
3: 맞습니다.
0: 추석 연휴 내내.
3: 네.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3: Yes, please.
0: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go back on my word.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3: 맞아요.
0: 내 단어를 뒤로 가지 않는다?
3: 느낌이
0: 오는데요. 나는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3: 네. I don't go back on my word. 그 아까 evil stepmother. Right? 새 엄마가 이 말했잖아요. 신데렐라한테.
0: Yeah. So if you go back on something, 뭐가 이렇게 약속이나 뭐 한 말을 번복하다, 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3: 네.
0: So yeah, you could go back on a promise. Another example is you can trust her. She never goes back on her word.
3: 믿을만하다.
0: 맞아요. 믿을만합니다. 좀 비슷한 표현 또 어떤 게 있죠?
3: Well, you could also say I keep my word. 나는 뭐 약속을 지킨다.
0: 맞습니다.
3: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아니면 I stick to my word.
3: 맞아요.
0: Yeah.
3: Stick to 하면 거기에 붙는다 그 말이잖아요.
0: 그죠. 그 정도로 잘 지킨다는 뜻이죠.
3: 맞습니다.
0: Alright, the next one is 이 그 새엄마가 네. 이렇게 막 그 신데렐라 이렇게 목걸이를 보면서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나는 비꼬듯이 말했거든요.
3: 네.
0: So when something is just the right touch. 여기서 터치는 만지다라는 뜻이 아니죠.
3: 지극하면 만지다라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0: 이게 뭔가 이게 있어서 더 보기 좋다. 더 멋있다.
3: 네.
0: 여기서 터치는 뭔가 좀 디테일, 뭔가 포인트 이런 뜻이라서 If I say, "Oh, that's a nice touch."
3: Yeah.
0: Yeah.
3: It's like your own personal kind of like You know, 나머지 그거 이 다시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맛을 완벽하게 만든 거.
0: Your own little spice.
3: 그렇죠. A little MSG, right?
0: 네.
3: To kind of finish it off.
0: 센스 있네, 이 표현을.
3: 맞아요.
0: Like, that's a nice touc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 그렇죠.
0: Now just the finishing touch 하면 마지막 뭔가 나만의 마무리를 하는 느낌도 들고요.
3: 맞습니다.
0: Yeah. So 네. for example, the flowers give the room a nice touch. 이 꽃이 방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3: 네.
0: Yeah.
3: 맞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딱 맞게 이게 완벽하게 만드는 딱 그 뭐라 그러지? 이 그 2% 부족한 것을 꽉 채워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딱 좋네, 이런 느낌.
3: 맞아요.
0: Yeah.
3: You know, question.
0: Yeah.
3: You know when Koreans, they talk about stuff, and it's like, it's missing that 2%. Why is it 2%?
0: This is interesting. I think it did. The first time I heard it, it might be from a certain advertising campaign.
3: Oh, really?
0: Where it was a beverage thing, yeah. and it's like, when you lack the 2%, drink this.
3: 좀 옛날 캠페인이었어요?
0: It's from the like late 90s.
3: 아, 부장님 아시겠다, 그쵸?
0: 부장님 기억 안 나세요?
3: 기억 안 나세요? 안 난대요.
0: But maybe there's another origin to that, but yeah.
3: 궁금했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0: Yes.
3: 다음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표현은요.
3: 네.
0: Leave it to me.

0: How dare you?
1: Moonchild, 요승의 Azil. 왔어요. 왔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저도 왔고 네. 추석도 왔어요.
2: 네, welcome and happy 추석 to you, 문자 요정님.
1: Yeah, you too. 네. 뭐 추석이 왔으니까
2: 요즘 날에도 추석 있죠?
1: 아니요.
2: 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좀 일반 날이네요, 그냥.
1: 좀 인간처럼 보이려고 네. 좀 아는 척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오케이.
1: 이제 추석이 다가왔으니까 추석 관련된
2: 추석 왔어요. 다가온 게 아니라 왔어요.
1: 네, 왔네요. 네. 추석이 왔는데 추석하면은 이제 추석과 관련된 주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 오케이.
1: 뭐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추석하면은 되게 많은 선물들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뭐
2: presents
1: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소고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참치.
2: 잠깐 타임.
1: 왜요?
2: You get presents on 추석?
1: 안 받으셨어요?
2: 나 지금까지 추석 때 선물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I've never gotten a present for 추석.
1: 아니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오고 있어요. On the way.
2: 네.
1: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 저는 우리 방송국이 추석 선물 줄 때 와 너무 착하다 방송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추석 선물 받는 거

0: 몰랐어요 저.
1: 어 그래요?
0: 네.
1: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0: 진짜 이건 좀 아닌데.
1: 아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과일도 꽤나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0: 아.
1: 네. 근데 이 과일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o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Why storing apples and pears together in the same basket ruins both fruits? 입니다.
0: 오 진짜요?
1: 맞아요.
0: 저희 집은 이 과일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서 we 네. like to eat these fruits cold.
1: Mm-hmm.
0: So we put them in the refrigerator.
1: Okay.
0: But we put them in the fruit. The
1: basket?
0: Fruit, not fruit basket,
1: uh-huh.
0: the fruit section of the refrigerator.
1: Okay.
0: 이 그 oh. 과일 칸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So we put it in that drawer.
1: Mm-hmm.
0: But many a times we put apples and pears together. 사과와 oh. 배 같이 넣을 적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냉장실에 넣었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요. 어,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경우 보면 과일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0: 오케이. Okay. Fruit basket.
1: 맞아요. Fruit basket. 이걸 그대로 밖에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1: 우선은요. 사과와 배를 같이 두면은 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오케이.
1: 첫 번째는 사과는요. 식물계의 에틸렌, 에틸린. 이라고 하는데 에틸린 폭탄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수확 후에도 스스로 그 호흡하면서 대량의 에틸렌 가스를 뿜어낸다고 하거든요. So ethylene is a natural plant hormone that accelerates ripening, softening and aging in fruits.
0: Ripening.
1: Ripening.
0: 이것도 확인하죠 방송 전에.
1: Oh, 네. my bad. Ripening.
0: Ripening. 네. 과일이 ripe하다 뜻이 네네. 이게 익는다.
1: 익는다.
0: 네.
1: 맞아요. 과일, 맞아요.
0: If the fruit is ripe, 이게 uh-huh. 과일이 익었다.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그래서
0: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1: 이 ripening.
0: 네.
1: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공간에 배와 사과가 함께 들어있는 순간
0: 네.
1: 굉장히 그 가속화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0: 오케이.
1: 두 번째는요. 이 배가 에틸렌에 엄청나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도 스스로 에틸린 이거를 배출하긴 하는데 되게 적대요.
0: 오케이.
1: 근데 외부 에틸린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0: 이 도대체 에틸린에서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게?
1: 네.
0: 외부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디서?
1: 사과에서. 에틸린.
0: 아.
1: 배도 배에서도 나오지만
0: 그쵸.
1: 배는 작게 나오고.
0: 네.
1: 사과는 많이 나오고.
0: 아.
1: So
0: 오케이.
1: absorbing ethylene from nearby apples, the pear loses its crisp texture and begins softening from the core.
0: 오케이.
1: 네, 안에서부터 이렇게 완전 softening 하게 된다.
0: 네.
1: 이렇게 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받자마자 사과나 배나 씻어서
0: 음흠.
1: 냉장실에 넣으시든가 아니면 상온에 보관할 때는 그냥 서로
0: 따로따로
1: 네. 각방 쓰게
0: 네.
1: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보통 과일이 이제 포장되면 네. 항상 그 뭐라 그랬지? 그 스티로폼 랩핑
1: 오, 맞아요.
0: 스티로폼 랩핑으로 돼 있잖아요.
1: 네네네네. 네.
0: 저희도 집에 냅둘 때 uh-huh. 박스에서 꺼내는데
1: 네.
0: we keep the little cushion styrofoam wrapping
1: uh-huh.
0: on them. So even though they're put together 그래도 네. 이렇게
1: 보호해준다?
0: 그렇죠.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니, 부장님 뭐 혹시 네. 뭐 과일 선물로 받았어요? 이번 추석 때?
1: 받으셨대요.
0: 네.
1: 오, 이번에 진짜 인정하셨네요.
0: 네.
1: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0: 근데 싫어해서 그러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는데요?
1: 아, 아직 안 끝나서 하나 더 해야 돼요.
0: 지금 끝내라고 하는데?
1: 엑소스카 해야 돼요. 자,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풀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 and Floor Observatory.
0: All right. 문재인, thank you so much for stopping by. Even though you don't believe in 추석, 일단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kay?
1: Bye-bye.
0: A big thank you to Munja Yojong for today's Did You Know.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A lot of us heading home, maybe already home, spending that lovely time with our families at home. 그래서 부블레 형이 부릅니다.

0: Japan, Busan, Yeongeo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8: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7: Huh?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0: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oday's The Interview. For today's BEFM Chuseok special, we are joined by truly welcome guests who fill the studio with vibrant energy already. Today, we will welcome the nation's premier first traditional music couple, Mr. Kim Jun-ho and Mrs. Son Shim-shim here in the studio, who have captivated audiences across the country with their refreshing wit and joyful sound. We're going to explore what Chuseok means to our people and the enduring holiday values we must preserve as times change, and their story as a couple sharing both sound and life over decades. Alongside a special Hangawi live performance, we're going to discuss the charm of our traditional sound that transcends language and borders to move hearts worldwide, as well as how to pass our traditional culture onto the next gener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1호 부부, 특유의 시원한 입담과 신명나는 소리로 전국을 사로잡아온 김준호, 손심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해피 한가위!
0: 해피 한가위! 네, 반갑습니다. 뜻깊은 한가위 연휴 첫날에 두 분을 이 BFM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과 또 이제 너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해피 한가위. 저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한국 음악 중에서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한국 전통 성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속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폭댄스, 코리아 폭댄스를 하고요. 핀속 그 우리 그림을 그린 민속의 그 뭐죠?
1: 풍속화.
2: 풍속화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결론은 김준호 부인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There's a lot of love in the air. Now, he introduced himself as a Korean folk musician and folklorist, and she also introduced herself as a Korean folk dancer and genre painter, and they are a couple, as you know. Well, I'm curious to hear how both of you plan to spend this Chuseok holiday. 두 분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번에 좀 특별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저는 그 이번에 진짜 오랫동안 세웠던 계획인데 실행에 못 옮긴 걸 실행에 옮겼어요. 귀한 분들한테 가가지고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네. 제일 첫 번째는 전 이틀 사실 인사드리고 갖고 다녔거든요. 네. 첫 번째는 펄벅 여사,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문호조 노벨 그 여류 문학상 그 작품 받으시고 왔는데 경기도 부천에 가면 펄벅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님한테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문화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고 네.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그중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언더우드 저 선교사님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유명한 그 우리 한글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아리랑을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주신 헐버터 박사님하고 두 분 묘역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감사 인사 그러니까 한가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한가위의 감사가 가족을 넘어서 역사에 정말 소중한 인연까지 이어지는군요.
1: Yeah.
0: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for this Hangawi, he paid his respects to figures who dedicated their lives during the periods of maybe different history. So he mentioned that he visited first. He actually visited the Dr. Hulbert, so often remembered as the Pearl S. Buck Memorial Hall in there in the Pucheon area to express gratitude for their dedication to Korea, but also he visited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in Seoul to pay tribute to missionary Underwood. So definitely giving thanks for the history and whatnot. So 선생님은요?
2: 저는 김준호 씨를 지금 뒷바라지를 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요. 그 보시다시피 공부를 참 많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석 때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가지고 오니라 뭐 가지고 오니라 명령도 하고요.
0: 네.
2: 아마 제가 전을 자주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전에는 찾아가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찾아오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고 또 며칠 전에 신우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 이렇게 욕하는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제가 쉬는데 올케가 음식 많이 해놓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우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많이 좀 장만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she's actually really busy taking care of her husband, but as well, she shares that she now reached an age where she receives greetings rather than giving them, and just a lot of relatives coming by, and she's expecting to just be busy during this holiday preparing festive food for them. Well, as folklorists as well as performers, both of you have steadily uncovered and documented our disappearing traditions. And in your work, Indigenous Beliefs of the Korean People, you noted that our enduring indigenous beliefs and customs form the very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So from your perspective and this perspective, what deeper meaning is embedded in our ancient holiday, Chuseok? 네, 두 분은 소리뿐만 아니라 민속학자로서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꾸준히 발굴하고 기록해 오셨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고유 신앙에선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고유한 믿음과 풍습이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오랜 명절인 추석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근데 세계적으로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그 의례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 미국에도 왜 Thanksgiving Day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저 가면 영국도 가면은 하베스트 페스티벌 해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 일본엔 신상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오늘부터 중국도 시작이에요. 중추절이다, 중추가절이다 해가지고 그 가을의 어떤 저 추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어떤 결속, 그 다음에 친지나 이웃과의 나눔하는 이런 기본 틀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생스기빙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생겼고,
0: 네.
1: 하비스트 페스티벌은 18세기에 사실 자리 잡은 거거든요. 하는데, 우리 이 한가위는 언제부터냐면은 지금 세월만 해가지고,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절 동안 그러니까 농경은 그게 이게 원래는 농경하고 양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살이 붙고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제 형태의 어떤 추석이다 한가위다 하는 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0: 그렇군요. I like how he explains that you know the harvest Thanksgiving celebration serves as a very fundamental festival across many many different nations worldwide, sharing a universal structure that centers on just solidarity, sharing food, being thankful as well. But he points out that, for example, in America, United States, there's Thanksgiving Day. In the, of course, the UK, there's the Autumn Harvest Festival. In China, they also have the Mid-Autumn Festival starting from the 15th day of the 8th lunar month. And also, there's one in Japan in November as well. So all over the world, we are being thankful and we have this gratitude. But for Korea, we have been celebrating Hangawi or Chuseok for over 2,000 years. So definitely has this long history. Well,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with Mr. Kim Jun-ho and Ms. Son Sim-sim here in the studio. And if you are not tuning in through YouTube, I highly, highly recommend it. I would love for us to listen together to our traditional sound carrying that very meaning of Chuseok that we talked about. 말씀해 주신 추석의 의미를 담은 우리 소리랑 함께 오늘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한가위 라이브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1: 네.
0: All right, so for our listeners, could we request a special Hangawi live performance? So they are getting prepared right now and they are being guided to the stage.
3: 여러분, 오늘은 꼭 유튜브로 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튜브 틀으셔서 부산 영어 방송 찾아보시면 지금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성주!

0: Wow, that was amazing. So here in the studio live, right, we had Mr. Kim Jun-ho playing Gengari as well as singing. And we also had Ms. Hun Shin Shim playing Janggu. Beautiful, beautiful. Oh, 정말 소리가 한가위의 정서를 딱 깊이 전해준 무대였는데요. 방금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1: 성주뿌리다 하는 노래인데 네. 일단 왜 뭐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풍습이든 간에 가정이 가장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주라는 이 신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불러가지고 가정의 화평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 그러니까 추석하면은 이렇게 서로 나눔이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뭐 물건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 애청자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 성주풀이로서 선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0: 네, 네. 너무 좋습니다. So they share that this song is almost like a gift to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as they can't give out gifts to every single listeners tuning in. They wanted to share this as it means 성주 God's giving away this health and prosperity and joy to all the families tuning in during this Chuseok holiday. I love it. Oh, 너무 좋네요. Well, these days, family structures and holiday traditions have transformed significantly. So how do both of you view these shifting Chuseok customs today? And even as times change, what core holiday values do you hope will endure? And just a note, lots of messages coming in saying, wah,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요즘은 이 가족의 형태도 또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두 분은 이렇게 달라지는 요즘의 추석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시대가 달라져도 좀 남았으면 하는 명절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 때 되면은 뭔가 들뜨고 흥분되고 그 추석이 기다려졌거든요.
0: 그럼요.
2: 그리고 그 아주 그 뭐라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서 햇 과일들 또 이렇게 햇 쌀들 해가지고 네. 밥을 지어 먹는 이런 풍습도 있고 서로 나눔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는 외롭다 좀 외로워져서 좀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 이게 잔치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즘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건데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요즘 왜 다 자기들이 왜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우리 때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연세가 조금 많은 이제 삼촌이나 고모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엔 도시라 그래. 우리 다 농촌 살았으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의 그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은 다 시골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완전히 기차 위에 올라타고. 네. 안아보셨죠?
0: 네.
1: 버스에 진짜 콩나물 시루라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래가 타고 거의 이틀에 걸쳐가지고 내려온다니까요. 서울에서 옛날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 한 이틀 걸려요. 네. 오면은 이 손에 전부 선물 보따리 있어요. 가족은 또 얼마나 많아요.
0: 네.
1: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가 저 조카들 있잖아요. 큼큼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양복도 안 입는 사람들이 고향 내려온다고 남자들은 주로 양복 입고 내려오고 네. 여자분들은 왜 요 우리 고모네들 이모네들은 왜 전부 그거 입고 왔어요. 네. 양장 입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래가 내려오면은 시골에 오면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꼭 그 우리 어릴 때는 꼭 들어가는 풍습 중에 하나가 콩쿠르대. 그 노래 자랑하는 걸 콩쿠르대 네.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펼치고 하면은 추석이란 게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페스티벌 중에서 베스트 페스티벌.
0: 정말 춥잖아요.
1: 네. 설하고 또 달라요.
0: 네.
1: 설은 춥잖아요 일단. 근데 추석 안 춥거든요. 따뜻하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그렇죠. 말고 한가위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2: 그 추석 페스티벌 하면은 상 이를 주거든요. 근데 네. 그 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0: 뭐 냄비를 준다든지 주전자를 준다든지 받겠지라고 옛날에 그 이렇게 물통을 준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이 많았어요.
1: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면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2: Oh wow. So they're talking about how 추석 was so different. 이 추석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he shared how back in the days they would have to get tickets to all these trains and because they didn't have cars to just drive down to Busan and all these people would just crowd into the trains and they would just try to hang on to the trains and they would dress up in a suit or different outfits and carry all the gifts and during the Chuseok holidays it was all about family and just crowding the houses and rooms and really celebrating. It was the biggest festival of Korea and time of the year and I wish we can see a little bit of that now because that sounds just wonderful. But I do also want to talk about your overseas tours and broadcasts. You must have encountered many international audience members captivated by the charm of our traditional sound and dance. So are there any memorable reactions or episodes that stand out in your memory? 두 분께서는 해외 공연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소리와 춤의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에피소드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들려주시죠.
1: 저는 2019년도에 그 독일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2: 네.
1: 그라츠에 있는 그 코어 페스티벌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진짜 세계에서 한 40여 개국의 분들이 오셨는데 전부 왜 그 합창이나 아니면은 관악 악기 연주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 나라 이제 차례가 되면 나가가지고 자기 나라 그 전통 예술을 가지고 막 뽐내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하는데 그 우리가 그때 이제 뭐 합창단 하고 갔는데 손심심 씨가 하고 하는데 그 손심심 씨가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구음이다 해가지고 네. 반주 음악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잠깐 우리 라이브 음악 할 때 선보였는데 그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게 있어요.
2: 네.
0: 아니 이 고음 소리는 춤이 나와요. 스테파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네, 해보시면 제가 춤이 나오는지.
2: 네, 네, 네, 네. 시작.
1: 스테파니 태어나서 최고예요.
0: 아니 제가 좀 춤을 출 수
2: 있는 땀이 나네요. 네. 시작.
0: 아니 김준우 씨는 하지 말고요.
2: 같이 해주세요.
0: 시작. 띠띠띠.
1: 오 잘하시는데.
2: 오 괜찮아요. 땀이 났다가 행복했다가 아니,
0: 음악에
2: 힘드네요.
0: 맞춰서 춤 한번 꼭 추고 싶어요.
1: 그런데
2: 네.
1: 이걸 하는데 이게 왜 굉장히 고음이 올라가고 하니까 왜 그 서양 분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2: 네.
1: 아, 그 뒷날부터 제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독일 그 합창단 지휘자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동양 음악이라고 접해본 게 중국 음악도 접해보고 몽골 음악을 접해봤는데 몽골에 가면 흠이라 해가지고 그 입하고 코하고 소리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 줄 안다면서 당신이 하는 걸 나를 좀 가르쳐달라고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 이거 잘 안 된다. 이거 엄청 저 힘든 거다. 이러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부터는 또 내로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뭐라고 하니까 Good morning, Korean Supersinger 하면서 따라다니고요.
2: 그렇군요.
1: 근데 와. 굉장히 그 목소리가 그래 내가 한 이야기가 그게요.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음악이란 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는 정말 수천 년을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 많다. 네. 하다 못해 가지고 아리랑도 종류수가 거의 몇 가지냐면 아리랑 종류수가 전 세계 퍼져 있는 거 다 합하잖아요. 하면은 네. 300여 가지가 넘어요. 스테파니 이거 아세요?
2: 네.
1: 미국에 가면요. 미국 장로교회에 우리 아리랑이 장로교 교회 찬송가 음악으로 써요. 곡만. 크리스토 유 아 더 풀리스 오브 가드 퍼스 본 오브 에브리씽 포 바이 유 올 싱스 워 메이드 유 홀 데모. 와. 이런 뭐냐? 이 음악이란 건 순수한 거예요. 정치적인 네. 뭐 이유가 없지. 이데올로기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왜?
2: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그걸 지정한 사람 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 왜 이거를 요 찬송가 음악으로 지정했느냐 하니까 답이 뭐냐. 아름다웠어요.
2: 아, 그렇죠. 정말
0: 곡이 너무 아름답네.
2: 네. 아리랑 정말 아름답죠. 네. 이 목소리 하나가 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1: 이번에 뭐 딱 여러 개 뭐 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 네. BTS 공연 때 전 세계인이 떼창으로 그냥 막 아리랑 막 부르 몇만 명이 막 부른데 내가 막 감격스러워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 진짜.
2: Yes, absolutely. There's power in music. So now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he recalls attending a choir festival in Graz in 2019, and just musicians over from over 40 countries gathered. And when Miss Hun Shim-shim was performing a dance, he provided a vocal with the gum, a unique Korean traditional genre that mimics the sound of instruments that you heard. And he shared that a choir conductor just showed so much fascination, asking if he can learn. And he said, this is difficult, right? And I did very little bit of it. I'm sure I didn't sound very good, but they called him Korean super singer, and the conductor followed him around for over a week, asking to learn the techniques as well. So, 선생님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0: 저는 그 하와이를 갔는데 그랜드마라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1세대의 사탕수수 할머니들이 네. 그 가지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봤다. 우리 김준호 손심심이 공연하는 걸 보고 고향을 못 오시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셨는데 고향을 선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안 받겠다고. 네. 이거는 꼭 받으라고. 이거는 그냥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네. 그러면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막 온몸으로 그 감사함이 전해지더라고. 고향을 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1: 그 그렇죠? 당시에 받은 네. 게 100불이에요.
0: 100불을 딱 주시더라고요.
1: 미국에서 100불이라는 건 네. 힘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 정서가 이 이제 그랜드마 정서가 뭐냐면 한국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 어른들한테 10불을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100불을 주 100불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손심심 씨가 뭐 했냐면은 네. 하와이 적힌 거 있잖아요. 컵 두 개 네. 샀어요.
0: 아니 왜냐면은 그냥 돈을 다른 걸로 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뭔가 딱 기념으로 이렇게 놔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랜드마의 그 정성, 고마움, 감사함을 다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컵을 하면 또 항상 들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두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 컵을 볼 때마다 그랜드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집. 네.
2: 그렇군요. So she shared that for her when she went to Hawaii, there were some Koreans living there for a long, long time. And when they heard her performance, they were just crying. And they said they felt and experienced their hometown of Korea. And they wanted to give her money. And with that money, she didn't want to accept it. But when she did, she bought some mugs so she can remember that experience forever. I love that. I love thi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Kim Jun-ho and Ms. Son Shim-shim here in the studio. I do want to hear a bit before we wrap up, if you can share. 언어와 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소리만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1: 그 가사가 일단 엄청 많아요. 아리랑 하니까 보통 왜 보통 우리가 서양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노래하면 뭐 조금 부르다가 왜 한 2분 3분 안에 끝난다 이리 알고 있잖아요. 정선 아라리 같은 거는 1절부터 절수가 몇 절까지는 1500절까지 있어요. 안 믿으시죠?
0: 다 모여오지.
1: 네. 1500절까지 있어요.
2: 와.
1: 이게 뭐냐면 이러니까 이게 왜 이 아리랑을 계속 왜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방해를 하는 나라들이 뭐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안에 이게 등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이런 노래가 없거든요.
2: 그럼요.
1: 근데 사실은 나마스치라 해가지고 저 가면은 그 카자흐스탄 요쪽에 가면 영웅 있어요. 영웅이 노래가 있는데 그게 사실 13시간짜리가 있긴 있어요. 네. 한데 곡이 단조로워요. 한데 이 아리랑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 헐버터 그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백 몇십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리랑이 너무 좋아갖고 서양 악보로 최초로 옮겨놓잖아요. 곡도 달라요 지금 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아리랑 하잖아요. 네. 홈 헐버터가 이렇게 새로 개난 거는

0: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불렀던 노래하고 지금 부른 노래하고 노래가 다른 거예요. 판소리다 해가지고 판소리가 1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은 5시간짜리도 있고 심한 건 8시간짜리가 있어요. 8시간짜리가 있는데 이게 제자한테 그대 이렇게 배워준다. 전승이 된다. 전승이 되면은 이 제자가 똑같이 부르냐면 절대 똑같이 안 불러요.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우리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할 수 있죠.
1: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김준호 선생님이 가르친 아리랑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왜 손심심 선생님 부르는 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음악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 정말 매력적이네요. I love it. So he shared that even so talking about lyrics, there are so many, right? So much. So he shared that when it comes to 아리랑, there's actually 1,500 verses. Usually when we're thinking about songs, maybe there are two verses, three verses, but 아리랑 is just absolutely different. And he shared also even for 판소리, some of the songs are about 8 hours long and everyone who does it is different because it depends on who's performing it, who's singing and whatnot. And we also have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혜빈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깨비님께서는 와우라고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정말 lots of messages loving on our guest today.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한 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PD 혼을 내야 돼요.
2: 네,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아, 너무너무 즐겁고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하고 또 이렇게 너튜브 하니까 참 재밌네요. 자주 저 프로듀서 말고 다른 프로듀서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2: 네, 자주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이 굉장히 그 좋은 뒷 배경을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스테파니 오늘 소리 너무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제대로 한번
1: 예,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네. 제대로 한번 듣고 춤도 한번 추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오늘 인터뷰였는데요.
3: So he and of course both of our guests shared they would love to come back and this has been just an amazing opportunity. And the studio is definitely beautiful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Jun-ho, Ms. Son Sim-sim here in the studio.
2: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준호 그리고 손심심 국악인 부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해피 한가위!
2: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And our next song is actually by BTS, as we talked about it. This is 아리랑.

0: 사회 전반에 들뜬 기대감이 일제부터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리마다 중추절의 상징인 월병을 판매하는 홍보 부스가 가득 들어찼고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1: I see. So China's Mid-Autumn Festival holiday will run for 3 days from Friday, September 25th through Sunday, September 27th, with the National Day Golden Week in early October following soon after. Anticipation is already building across the country. Streets are lined with mooncake stalls, and the exchange of holiday gifts is adding to the festive atmosphere. Well, mooncakes and moon viewing with family are among the best-known Mid-Autumn Festival traditions. So are there any notable changes in consumer trends or holiday customs this year? 그럼 올해는 소비 트렌드나 명절 풍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0: 예전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비싼 고급 포장의 월병이 인기가 있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실속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역시 과도한 포장을 줄인 친환경, 대중적인 월병과 함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이색 퓨전 맛의 월병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달맞이 명소인 황조, 터호나 베이징 호수공원 등지에서는 보름달을 감상하며 소원을 비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1: I see. So in the past, elaborately packaged and expensive mooncakes were especially popular. In recent years, however, consumers have increasingly favored practical and reasonably priced options. This year, mooncakes with simpler,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are gaining attention, along with fusion flavors aimed at younger customers. And at traditional moon viewing sites, including Westlake in Hangzhou and parks in Beijing, a range of events are being prepared for families to enjoy the full moon and make wishes. Well, with the National Day holiday coming up soon afterward, the logistics and business sector must also be very busy. So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네, 국경절 연휴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물류와 산업 현장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예, 중추절 연휴 주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대형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산업계와 물류 환경은 사전에 출하를 마치려는 수요가 폭증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기업들은 연휴 기간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느라 분주하고요. 여행업계와 관광지도 두 명절을 연계해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크게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긴 연휴를 앞두고 모두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군요. So as the National Day holiday begins on October 1st, demand is rising for shipments to be completed in advance. Factories and businesses are adjusting schedules to prevent production disruptions during the holiday period. The travel industry and tourist destinations are also preparing for visitors planning longer trips by linking the two holidays together.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 scheduled to make a state visit to the U.S. So what is the diplomatic significance of the visit and what is on the schedule?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으며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0: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침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 기준으로 무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약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면서 냉각되었던 미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China's foreign ministry, President Xi will make a three-day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23rd to the 25th at the invitation of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it will be his first state visit to the U.S. since 2015, drawing global attention. The visit will also include a face-to-face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about 4 months after President Trump's visit to China in May, and the meeting is being closely watched as a potential turning point in U.S.-China relations. And what are expected to be the key economic and diplomatic issues at the summit?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와 경제 외교적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민감한 경제 및 안보 현안들이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우선 관세 문제와 더불어서 11월 유예 만료를 앞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그리고 첨단 기술 패권을 다투는 인공지능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 이슈와 함께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현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며 만찬에는 엔비디아

0: FM 부산 영어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마그릿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0: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11:00 o'clock.

불면이라니 불도 앞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닿고 일어서 주저앉아 나만 보인

0: Only 10% of the companies that were surveyed said things had improved. So, 4 days off, holiday bonus, sounds pretty nice. A nice Chuseok combination. And certainly for any of those companies who reported that things have gotten worse since last year, we hope to see things on an up and up after this holiday as well. And that was all for today's news feed. Up next, it's time for On The Mic.
1: Hey,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과 함께하는 정리 수납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고객님과 함께하는 정리 수납 전문가 이총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의 어려움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건데 고객님도 그렇게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밝아지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행복해요.
1: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딱 본다면?
2: 전체를 보는 거죠. 이쁜 걸 보는 게 아니고 편리하고 편안한 게 제일 좋잖아요. 몸도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면 이게 다 안 따라주잖아요. 정립 수납이라 하면 엄청 크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1인으로 해서 4시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 4시간 동안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정리 수납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고기부터 시작을 해요.
1: 필요 없는 거 버리기.
2: 아, 맞아.
1: 너무 힘들어요. 버리고 나면 괜찮거든요.
2: 일을 하면서 분리를 할 때 사용을 안 하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품목이 있을 거잖아요. 하얀 비닐에 넣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다 일단 놔두래요. 언젠가는 써야 될 물건인데 내가 쓸 거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버린다 안 버린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석달, 1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나?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버려야 돼. 진짜 사용 안 해요.
1: 맞아요. 이번에 또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2: 하루에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 오늘 하고 또 다음날 여기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는지 눈에 보일 거야. 옷도 마찬가지고 입는 거 한 달에
1: 몇 개 없어.
2: 맞아. 계절별로 있잖아요.
1: 네.
2: 많게.
1: 네.
2: 5벌. 돌아가면서 있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또 사요.
1: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2: 그 자리를 찾아주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집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요. 현관에 별 거 없어요. 깨끗하게 바닥 한번 썰고 신발장에 넣고 신발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다 신발도 좀 정리를 하고
1: 신발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일게요. 여러분 신발 한번 열어보세요. 안 신는 신발
2: 많아요.
1: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갖다 버리십시오.
2: 오늘 신발장 정리해보시면
1: 좋은데 오늘 신발장 대회예요. 여러분
2: 네, 네. 오늘 다 신발장 신발 현관이랑 신발이랑 정리해보시면 진짜 좋아요.
1: 저는 그 도전을 했었어요. 하루에 하나 버리기.
2: 하다 보면 모이면 엄청난 거죠.
1: 방송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2: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암을 두 번이나 16년부터 첫 번째 암 선고받고 5년 있다가 바로 폐암으로 전이가 되는 바람에 10년 동안 암을 그랬어요. 감사한 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랑 체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냈죠. 오늘 너무 즐겁고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함이 쌓이니 그 감사한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요즘 느끼고 있어요.
1: 감사한 거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또 다른 일로 이어지고 진심이 또 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 확장해서 보면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2: 도와주는 거죠.
1: 깔끔해진 내 집을 보면 내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
2: 그럼요.
1: 다시 새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선물해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2: 감사한 일이죠. 저도 감사하고 고객님도 감사하고 서로가 이제 감사하는
1: 그러니까요.
2: 그 느낌이 4시간 동안 고객님과 수다를 떨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가방에 보면 돗자리가 있는데 고객님의 귀중한 물건을 그냥 바닥에 놔지 말고 그 돗자리에 다 꺼내서 정리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고객님의 인생이 저 인생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분 이야기 또 들어보면
1: 그러니까 이거 왠지 다 남겨놓으실 것 같다.
2: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도우미 정리 수납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스페셜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 되면 고객님 집
1: 올 어라

0: 그렇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1: 이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0: 행복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be happy.
1: 어, 좋아요.
0: 행복하세요.
1: 좋습니다.
0: 내가 행복하면 주위에도 행복한 거죠. 무조건 해피해야 돼요.
1: 전 지금 해피합니다.
0: 아, 저도. 오늘 이 시간 네, 해피합니다.
1: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 에너지가 아, 느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신발장 정리하는 날이에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0: 비 해피!
1: 비 해피!

0: spectacular acrobatics. Contemporary circus uses movement in the air to tell stories about life. Well, today we're joined by Kwon Hae-won, director of the creative circus group Code Sassy.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crunchers first?
1: 네. Hello, my name is Hae-won Kwon. I'm a circus artist based in Korea. I create, perform with my team called Sassy.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Well, thank you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You know what? Before we move into the talk in earnest, just out of curiosity, you work while you're like being high up in the air a lot, right? As a circus artist, can someone with, I guess, fear of heights overcome that and do what you do through training?
2: 정말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대표님. 공중에 매달리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1: 저도 놀이기구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러시군요. Alright, so surprisingly, Hae-won doesn't like going on like rides in the amusement park.
1: 네, 이 기구, 서커스 기구라는 네. 거는 결국엔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되고 컨트롤하는 거다 보니까 기구는 그냥 그 기구를 믿고 내 몸을 실어 놓는 거고 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기에 대한 숙련도와 네. 이 기구와의 친밀감이 네. 만약에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Oh, okay. So it's quite different from going on rides that take you up high in the air because you don't have any control over those rides, right? But when it comes to these circuses and acrobatics, you use the different circus tools. You have to use your own strength, your muscle, whatnot to control it. So if you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se different tools and if you train yourself, it is possible, is what Hae-won said. All right, well, do you ever catch yourself walking down the street and perhaps thinking, like I could hang right there? Is there any like small occupational habits like that you have?
2: 길 가다가, 저기에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뭐 약간 소소한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실까요?
1: 놀이기구, 그러니까 놀이터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2: 아, 네, 그렇죠.
1: 놀이터 가면은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2: 정말요? 네. 아이들이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1: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2: 아 좋아요. 네. 와.
0: Okay. So Hae-won said, when you go to the playground, you see a lot of like different rides, right? And that's where he can try out different things. And I thought, won't children be like shocked and surprised? But he said they actually like it. Yeah, thinking about it, it must be pretty cool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2: 되게 신기하고 멋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 아이들 눈에.
1: 그 팀원들이랑 가끔씩 어딜 이동하다가 네. 그런 공간들이 보면 팀원들이 단체로 가서 막 놀고 있거든요.
2: 우와.
1: 그러면 이제 애들이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만 보고
2: 그러게요.
1: 있는 거죠.
2: 그러게요. 네. 거기서 완전 라이브 서커스 공연처럼 볼 것 같아요. 약간 스트릿 공연처럼.
0: So all the team members, when they like do perform around and come across a playground, they would all run to the rides on the playground and like show different acrobatic moves. And the children, they don't play there, but they stand there watching them perform. Like a little street, live street performance just for them. All right. Well, now that we've answered my random simple questions, we'll go into our keywords and talk about your job and your life in depth.
2: 소소한 궁금증은 이쯤에서 해결됐으니까 이제 고차원적으로 우리 컨템퍼러리 서커스 코드세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얘기를 하거든요. 브런치 클럽에서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 열어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gravity. All right, that's our first keyword. For ordinary people like me, circus usually brings to mind stunts and amazing fancy tricks. What exactly, though, is contemporary circus?
2: 솔직히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서커스 하면 뭐 차력쇼나 묘기 이런 걸 떠오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이 컨템포러리 서커스가 정확히 뭔가요?
1: 그렇죠. 서커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네. 일반 한국에 있는 대중분들은 동춘 서커스나 태양의 서커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0: 네. So mostly the public in Korea, when they hear the word circus, they would come like think about things like Circus du Soleil, like those big circuses that they're more familiar with.
1: 근데 저의 언어로서는 약간 근대 서커스라고 부르긴 해요.
0: 네.
1: 기회에 많이 함몰되어 있고 네. 기회를 나열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0: 아, 컨템포러리가 아니고 근대 모던. 네, 네. Oh, oka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Haewon, like those sort of circuses are only focused on like the artistic skills, the stunts, the tricks, and that's what describes a modern circus, not so much a contemporary circus.
1: 그래서 컨템포러리 서커스라고 하면 예술가, 그러니까 창작자의 시선과 이야기와 의미들을 작품에 많이 녹여내는.
0: 아, 오케이.
1: 그래서 단순히 기회 난도만을 가지고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네,
1: 거기에 이야기도 있고 또 다양한 재료들도 풍부하게 창작의 재료들이 풍부하게 같이 섞이는 그런 작업. 컨템포러리 서커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0: Ah, all right. So Haewon's definition of contemporary circus would be it's not just about fancy, like difficult, complicated artistic skills, but it includes how the artist or the creator views the world, their stories and meanings and values added to the whole performance. All right, so there is a difference. It's not just about what you see, all the tricks, but it's about the story and meaning behind it. All right, well, how did you get into circus in the first place, though? I'm curious. Were you always athletic growing up? 근데 서커스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평소에도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 편이었을까요?
1: 없진 않았어요.
0: 네.
1: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체조나 이런 거를 했다기보다는
0: 네.
1: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축구 좋아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 좋아하고
0: 네.
1: 그랬었죠.
0: Oh, okay. So yeah, he was pretty athletic because well, he wasn't like into gymnastics or anything, but he liked playing outdoors with his friends. He liked playing soccer, whatnot. Mm-hmm.
1: 근데 이제 서커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0: 네.
1: 성인이 된 이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서커스를 처음 접했는데
0: But he came to be interested in circus as he became an adult.
1: 스타트는 일단 거리 예술로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제가
0: 네.
1: 졸업을 한 이후에
0: 네.
1: 거리 예술을 하다가 뭔가 그냥 뭔가 워딩만 쓰 말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네. 발목을 잡아서 이 공연을 끝까지 보게끔 하기에는 네.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0: So it actually began with street art for him, but it takes more than just talking or showing different moves like performing in order to catch the attention of people and make them stay until the end. Of the performance is what he thought.
1: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몸을 담았던 단체에서 네. 이제 서커스를 익혀와라.
0: 오.
1: 그래서 처음으로 익혔던 기회는 외발 자전거랑 트램폴린이었어요.
0: Okay. So he was in one of these companies of street art, and they told him to like train himself for these skills, trampoline, right, and one wheel. It's not a bicycle, but it's a monocycle. Oh, okay. 네네.
1: 그렇게 서커스를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서커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뭔가 더 흥미를 느꼈고
0: 네.
1: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내 창작 세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0: Well, he thought. It was pretty interesting after learning the monocycle and the other skills that he was asked to learn. And he thought he could expand his artistic world by doing this. And that's how his career in circus, in the field of circus, began.
2: 그거를 그렇게 바로 익히신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1: 바로 익힐 수 없었죠. 진짜 엄청 긴 시간과
0: 네.
1: 뭐 피땀 눈물이 같이
2: 그렇죠. 근데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돼서 여기까지 오신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2: 네.

0: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네. 자기한테 맞는 기회가 있다.
1: 아.
0: 네,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네. 어, 신기하다. 맞아요. 그걸 찾으신 거고.
0: 처음. 네, 저는 네. 그게 아까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네. 거대한 원형의 훌라후프 모양의 시어휠이라고 네. 불리는 기회 도구가
1: 저의 어떤 거요?
0: 시어휠.
1: 시어휠. 네, 네, 네.
0: 그거가 저의 메인 기회이긴 하거든요.
1: 아, I see. So I was surprised how he was able to learn like the motorcycling and the trampoline, whatnot. And within the circus world, the artists say there is the right type of artistic skill for every individual. It's not all the same. And for Haewon, he is actually specializing in sear wheel. Is what they call it, as you see in the video right now. Wow, that's amazing. It's so cool. You need a great balance, like sense of balance, I feel like.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Oh, all right. Well, Korea doesn't really have a professional circus, I guess, school, does it?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서커스 교육기관은 없지 않나요?
0: 네, 한국, 일단은 유럽이나 네. 북미권 여기에는 서커스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1: 네.
0: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취미로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1: So in like Europe and North America, unlike Korea, they have a lot of these circus schools. So students, children, they even learn it from a very young age and grow up doing it and learning it.
0: 한국은 교육기관이 없는 관계로
1: 네.
0: 지금 한국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성인이 된 이후에 네.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1: So anyone who is in this field of circus in Korea, most of them, they started as adults because there's no school for children in the country.
0: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라는 서울문화재단 산하 기관이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서커스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1: 그걸 대표님도 하신 걸까요?
0: 맞습니다. 저도 중간에 잠시 몸을 담아서 같이 했던 적이 있죠.
1: 아, 오케이. 아, 그렇군요. So in the past they don't have it anymore, but they had the Seoul Street Art Creative Center that was run under the Seoul Culture Foundation. It doesn't exist anymore, but when that program was there, they had like an extra special program for nurturing street artists as well and circus artists, and Haewon was part of that in the past too for a short while. Well, what kind of training did you go through then?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훈련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일단 서커스 교육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1: 네.
0: 진짜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1: 맞아요.
0: 때문에 좀 무식하게 했어요. 진짜로 무식하게 근력 운동하고
1: 아.
0: 그리고 기예를 익히는 과정이 대부분의 또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 분들이 독학이 되게 많으세요.
1: 아.
0: 다 유튜브 보고
1: 네.
0: 유튜브 영상 녹화해서 슬로우 걸어서 기술 확인하고 따라하고.
1: Oh. So because there's no like set circus curriculum or schools, it makes it a lot harder for everyone because they have to start from scratch. They don't have any guidelines to follow, and many of them they watch YouTube videos to learn alone by themselves. And Haewon, he started by like muscle training too, like all the basics.
2: 뭔가 교육 기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작게나마.
0: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또 엄청난
2: 그렇죠. 쉽지.
0: 네.
1: 그 모든 과정과 배경이 참 All right. Well, I wish there is a proper school for these performers, but that would take a lot of like money, time, effort, whatnot. Hopefully in the future, though. Well, you eventually fell in love with circus through your study, through your story, and you even started your own group, Code Sassy. Can you tell us what it means, though?
2: 이렇게 매력에 결국에는 빠지셔서 팀까지 직접 만드셨잖아요. 팀 이름이 코드 세시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코드 세시는 코드랑 세시라는 두 단어를 합친 이름인데
1: It's a compound word. It's a mix of code and sassy, the English words.
0: 코드는 서커스, 기예, 그리고 뭐 움직임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재료를 하나의 코드로서 바라보고 저희가 하나의 이제 창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

0: 로 표현을 했고 네. 세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창단할 당시에 좀 발칙하게 좀 눈치 보지 말고 좀 속된 말로 약간 건방지게라도 위에 눈치 보지 말고 좀 마음껏 만들어보자라는 네네. 생각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1: 자유분방하게.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네네. Alright, so code is actually a representation of all the artistic skills, the movement, and the circus that they do. It's the language in which they express themselves. And sassy, it represents the sort of character and style they wanted to convey, like without being conscious of what other people think, without caring about other people's judgments, just freely doing what you want to do in a very sassy way. So that's how the name came to be. Well, how did you find and recruit your members though? 팀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셨어요?
0: 팀원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1: 네.
0: 이게 프로젝트성으로 이 작업에는 이 팀원, 이 작업에는 또 저 팀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1: 네.
0: 일단은 주위의 동료들이었고 네. 같이 연습을 항상 그 연습실에 가면 만나게 되는
1: 아, 네.
0: 그 연습실에서 만난 동료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아, 이 작업을 하면은 저 동료가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1: 그렇게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시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So there wasn't like an official sort of recruitment of the members, and the members aren't that permanent. They have different members depending on the different projects that they carry out, and they're usually his colleagues, and they would practice in the same space, and he would look at them and think, oh, I think this person, this colleague will suit with this sort of project, and that's how the recruitment happens. He would recruit depending on the project an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colleagues that he knows. I see. Well, in theater or dance, performers usually express, I guess, emotions with their feet on the ground. Why does circus, though, take us into the air? Are there any emotions that can only be expressed up there? Is what I think.
2: 연극이나 무용은 두 발을 무대 위에 딛고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서커스는 왜 허공에 올라가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뭔가 공중에서만 전할 수 있는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0: 일단 뭐 뮤지컬을 예로 들면은 네. 감정이 격해지면은 네. 노래를 부르잖아요.
1: 아, 네.
0: 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렇게 어떤 감정이든 그런 것들의 극한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면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럴 수도 있고 더 격하게 움직일 수도
1: 아,
0: 있죠.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Alright, so you know how like in all different sorts of arts, for example, musical, let's say, as the emotion of the performer goes up and reaches the peak, they sing out even louder and their movements become bigger, right? And so in circus, the height and like how you're doing things, all these artistic moves and skills on air, it's an expression of all those emotions. You can go higher or even make fancy moves in air to express all that fullness of the different feelings and emotions that you can have. Oh, very interesting.
0: 근데 중력을 거스르려는 것 자체가
1: 네.
0: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긴 해요.
1: 아.
0: 약간 놀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1: 아, 네.
0: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풀어놓으면은 네네. 계속 어딘가에 매달리고 뒤집고
1: 그러게요. 방방
0: 네.
1: 뛰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인간이 숨길 수 없는 계속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이고
1: 네.
0: 서커스는 그거를 조금 더 이미지화 시키고
1: 네. 예술적으로
0: 네. 조금 더 저 좀 더 높은 한계치까지 더 몰아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1: 아. So it's sort of like an instinctive thing. When you think about children, they're always like jumping up and down. They're hanging on different like rides. They're playing on the playgrounds. It's the instinct of human beings to just go against gravity. And that is expressed in a more artistic image way. Through a circus, is what he said. Oh, and now that you think about it, it makes sense, I think. And it makes circus a lot more enjoyable.

0: enjoyable and fun too. Well, you know what, Haewon? It's time for a song recommendation. What song have you prepared for us today?
1: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추천곡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2: 저는 한로로의 네. 0 플러스 0이라고 네. 제가 어쨌든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혼자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네.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플레이리스트 안에 이 곡이 항상 껴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So he goes on a lot of performances to like other regions within the country. So he stays in the car quite often because he drives to those places. And in his playlist, there's this song. It's 한로로's 영영. And so he recommended this for us, you and me, Crunchers.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and we'll continue our conversation here on Brunch Club. Once again, it's 영영 by 한로로. Stay tuned.

0: 없긴 한데 공중 기계로서.
1: 네네네.
0: 근데 일단 공중뿐만이 아니라 바닥에서도 서로 뭔가 들어 올려지거나 하는 그런 기회들을 할 때 네. 결국에는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반복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2: 그러니까 so repetition, I guess. Like practicing repeatedly with your partner. Although he hasn't been in air with a partner before, he did do like other stuff on the ground with partners. But like being able to go in sync together is really important. And that requires repeated practice.
0: 결국에는 그렇게 반복했을 때 네. 믿음이 생기고
1: 네.
0: 왜냐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잘못되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뭔가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1: 네.
0: 내가 어떻게 또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2: 그러게요. 네. So when they practice a lot repeatedly, then they're always prepared for like the unexpected, right? They know how to respond to uncertainties, whatever happens, like all the probabilities that may happen while performing together. That is why practicing together multiple times is really important to build that trust. Well, despite the injuries and I guess hard work, I guess you are, like you said, worried about the injuries of other people. And like you said, you're not just a performer, but you also have to direct and run your company, right? You do your own productions. What makes you more nervous, though, performing yourself or watching your fellow performers on stage?
1: 작품 연출도 직접 하시고 또 직접 연기도 하시잖아요. 직접 참여도 하시는데 동료들을 무대에서 지켜볼 때랑 뭔가 내가 직접 할 때랑 언제 더 심장이 떨리세요?
0: 지켜볼 때가
1: 아 진짜요?
0: 진짜 미칠 것 같아.
1: 정말 네. 그렇구나.
0: 물론 동료들을 너무 믿고
1: 네네.
0: 함께한 사람들이 잘 해낼 거라는 걸 믿음이 있지만
1: 네.
0: 이것도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기술 장비들의 설치 테크니션적인 부분을 거의 다 대표인 제가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이 사람들을 믿더라도 저 장비를 내가 만약 실수로 잘못 설치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1: 그렇네요.
2: So he's worried a lot when he's watching his fellow performers on stage. And it's a mixed feeling because he's the director. He's in charge of all the technical stuff, right? He does trust his fellows that they will do well. But it's more than that. What if he made a mistake in terms of all the technical, the production aspect is what he thinks.
1: 네.
0: 그리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다가도 그러니까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네. 자꾸 상상이 되는 거죠.
1: 아.
0: 최악의 상황들이.
1: 네네.
0: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했었고.
2: So he shouldn't be thinking this, but while he's watching his fellow performers on stage, he always imagines those worst case scenarios. It shouldn't happen, of course, but him being the leader of the whole act, he can't help but think about those worst case moments. And it did happen once, too.
1: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고요?
0: 어쨌든 네. 서커스가 위험을 수반하는
1: 그쵸.
0: 기회이다 보니까
1: 네.
0: 그렇게 크던 작던을 떠나서 사고는 항상 가지고 가는 거지만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2: So circus always comes with risks, small and big. So you have to always like get prepared. Prepare yourself for any sort of unexpected emergencies.
0: 그래서 저희는 공연하기 전에 퍼포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꼭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공연 망해도 된다. 하다가 동작 안 해도 된다.
1: 네.
0: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안전인데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되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누구든 이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신호가 있다. 머리 위로 X자를 긋는 순간
1: 네.
0: 그냥 그 공연은 끝이다.
1: 오, 네. 멋있어요.
2: So they have their own signal of themselves. First, second, third, their priority is safety, not getting hurt. So when they feel as though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whole production or the act,

0: contact, they would make a huge X on top of their head. And when that signal is given, everything just stops. And it's okay to stop the performance as long as everyone's safe and doesn't get hurt. Oh, all right. I think that's pretty cool. But anyhow, despite the injuries and hard work, there must be moments when you think, this is why I keep going on with circus. What kind of moment makes it all worth it for you? 이렇게 뭔가 걱정도 늘 하시고 몸도 상하고 고될 텐데 아 내가 이 맛에 서커스 계속 하지 하는 순간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이 있다면요?
1: 첫 번째는 관객이지 않을까? 관객의 반응들?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서커스를 좋아하고 계속 재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0: 네.
1: 결국 되게 감각이라는 지점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커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네. So it would be the audience's reaction, but the reason why Haewon is pursuing circus all the time, it's really close to expressing the senses. 네.
1: 작품을 창작할 때는 뭐 다양한 의미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창작자로서 녹여내긴 하지만은
0: 네.
1: 그 공연, 서커스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막 수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0: 네.
1: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각하면서 볼 수 있고 그 감각을 통해서 각자의 관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지고 가는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들이 되게 다양하고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0: 그러게요. 네. So as an audience, when you look at a circus performance, you can just intuitively and sense right away, visually, verbally, whatnot, like audio-wise, you can sense what the meaning, what the significance behind this whole performance is, right? You don't need like a long story or meaning, although that is important when creating the performance as a creator.
1: 두 번째는 뭔가 퍼포머로서의
0: 네.
1: 뭔가 저는 좀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아.
1: 다른 부모들도 밀어붙이기도 하고
0: 아, 네.
1: 이렇게 힘든 것까지 해야 돼라고 말할 정도인데.
0: Oh, so Haewon likes to push himself to his limits as a performer, and he does that to other performers too.
1: 그냥 뭔가 퍼포머로서 그걸 행했을 때 그 한계치에 계속 내가 노크를 하고 있고
0: 네.
1: 거기를 뭔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0: 네.
1: 오는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물론 그 카타르시스를 관객도 저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내가 느낀 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So when he pushes himself to the limit and succeeds, that's when he feels that sense of catharsis. And when he feels that, he believes it's delivered to the audiences too. And that's when all the fun and all the, I guess, impression comes from and the audiences are able to feel. Well, what reaction then from the audience gives you the biggest, I guess, thrill? 그럼 관객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였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세요?
1: 딱 꼭 집을 뭐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0: 네.
1: 제 그냥 저의
0: 네.
1: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은
0: 네네.
1: 제가 하는 공연 중에 해원이라는 위시라는 공연이 있는데
0: 네.
1: 그 공연은 어쨌든 약간 구세 형태나 그런 의미를 많이 따와서 만든 공연인데
0: So there's this performance called Wish or Haewon. It brings a lot of aspects from a ritual, shamanic ritual. 네.
1: 그게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0: 네.
1: 내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0: 네.
1: 함께 빌어주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새처럼
0: 아,
1: 이걸 전달을 해보겠다.
0: 메신저 같은.
1: 네, 맞아요. 그런 의미의 작업인데
0: 네. So it's all about like him being the messenger and delivering everyone's wishes to the sky, like whoever. You know, makes the wish come true.
1: 물론 한국 어르신들 분들 중에도 우시거나 뭔가 와서 뭔가 마치 진짜 구슬 하나 끝낸 무당을 반기듯이 뭔가 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0: 네.
1: 언어가 전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한 외국인 분이
0: 네.
1: 진짜 펑펑 울면서 마치 뭔가 전달을 받은 것처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0: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뭔가 허그를 해주고 그냥 그 울음을 삼키는 그걸 봤을 때
1: 네.
0: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감동이네요, 진짜. So there was this case where he was doing that performance, and

0: Now it's next. Now, what is the most beautiful moment you experience as a circus artist? 그럼 대표님께서 서커스를 하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아름답다.
0: 네.
1: 제가 지향하는 건데.
0: 네.
1: 그래서 저는 서커스를 극장이나 실내로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Oh, so he hopes that the circus performances will go to theaters and even movie cinemas too.
1: 물론 거리 예술로서의 서커스 작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mm-hmm. 좋긴 하지만은
0: 네네.
1: 뭔가 어느 순간부터 서커스가 단순히 오락거리나 쇼로서만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0: All right. So from some point on, like the circus is like a temporary sort of one instant entertainment, source of entertainment is what the public thinks and he wants to change that.
1: 저는 서커스가 예술로서 관객들한테 다가가고 그다음에 인식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단체를 만들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0: So he hopes that circus is a form of art and that's delivered to the public and the whole perception changes in the forward and he focuses on that as he's working pursuing circus.
1: 그래서 서커스가 가진 미학을 무대의 다양한 테크니션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더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경우의 수들을 많이 늘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게 그냥 뷰티풀이 아니라
0: 네.
1: 예를 들면은 뭐 러너스 하이 같은 것처럼 네네. 막 미친 듯이 달렸으니까 오게 되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처럼 행복, 아니, 그 아름답다라는 그 워딩 안에도 다양한 네. 형태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0: 네.
1: 들거든요.
0: 뭔가 심취되고 그쵸. 약간 경이롭기도 할 네. 테고 그쵸?
1: 아니면 너무 기괴해서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서커스랑 잘 맞물렸을 때 네네.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0: Okay, so he wants to make this form of art, circus, become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help them to feel it more closely through different senses. And beauty, you know, it has a different way of expressing itself, right? It could give people, it can make people awestruck, whatnot, really impressed in different ways. And that's what he's pursuing as a circus artist. All right, well, I guess, like you said, we can't see circus that commonly here in Korea, but I guess it would be good if they can see it like movies, whatnot. 말씀하신 것처럼 서커스를 사람들이 편하게 뭔가 극장 가듯이 찾는 날이 오면 참 좋을 텐데 그 풍경이 그냥 우리가 영화 예매해서 보고 이런 것처럼 이뤄졌으면 좋겠는 거겠죠, 대표님?
1: 그렇죠.
0: 네.
1: 그냥 팝콘 들고 들어가서
0: 그쵸?
1: 보고 예, 맥주 마시고 콜라
0: 네.
1: 마시고
0: 너무 좋겠다 진짜 All right, well that is what he wants to see in the future people just buying popcorn and going to the circus as if they're going to the movies the cinema, the theater, we're not All right, well are there any plans moving forward that Code Sassy is preparing for? 그럼 가까운 미래에 우리 크런처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코드 세시의 새로운 계획이나 뭐 다음 무대 소식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1: 네, 다음 달 10월 23, 24, 25에
0: 네.
1: LG아트센터에서 Entrance라는 신작을 올리게 됩니다.
0: 오, 오케이. 네. So they have a new performance or project from October 23rd to the 25th at the LG Art Center, and it's titled Entrance.
1: 서커스와 테크노와 리추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작업이고요. 그래서 육사크사나라는 이제 음악팀과 함께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 작업이나 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so please do look forward to that. It will be a mix of the keywords circus, techno, and ritual, and it will be done in collaboration with a musical team as well. All right, well, how, I guess, would you like audiences to remember Code Sassy,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Code Sassy라는 팀이 어떤 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대표님? 뭔가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한 단어로?
1: 믿고 보는 한국 서커스 팀?
0: 오!

끌면이란 입을 덮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0: 选礼物、问价格，还是包括呀？ 那邮寄礼品、书写贺卡，这个时候呢，当然通通都需要用到中文了。是的，
1: 네, 맞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선물 세트 종류가 정말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고 예산에 맞게 상담하고 포장까지 부탁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은 명절 선물 세트를 고르는 것부터 멀리 계신 분께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가장 자주 쓰는 세 가지 상황과 알짜배기 문장들을 준비해봤습니다.
0: 没错，今天这个主题可以说是非常应景。 掌握了今天这几个呢关于中秋礼盒的核心句型呀，那保证各位在中国过节买礼物的时候啊，记得体，那还不会超你的预算。是，来，同样三个最实用的场景，让我们马上开始。
1: 네, 좋습니다. 마음까지 전해지는 명절 선물 세트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让我们进入今天的第一个场景。
1: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명절 선물 세트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是。
1: 어떤 선물 세트가 인기 많아요? 라고 직원에게 추천을 받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没错，面对呀，在中秋节商场、超市、中秋节礼盒多到真的数都数不过来的时候，对，这个时候呢，你要提问一下，你可以问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好，当然，如果你想具体问到。 月饼礼盒，那你可以说月饼礼盒有哪些口味？那这里呢几个单词，咱们复习一下啊。那礼盒其实就是我们通常所说的礼品套装、礼品盒。嗯，当然月饼应该没有人不知道吧？就是经常所说的我儿病，也可以这么可爱的翻译，我也觉得是有点可爱。对，礼盒가
1: 바로 선물 세트를 뜻하는 거였네요. 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라고 하면 추석 선물 세트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0: 没错，当然除了月饼礼盒，很多人还会选择像水果篮或者是茶叶礼盒，价格呀从几十块到几百块不等，选择是非常的丰富的。哦，水果篮이랑
1: 茶叶礼盒까지 예산이랑 받는 분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 是的，选择很多。
1: 그럼 매장에서 당당하게 추천을 부탁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0: 라이 大声跟我们读
1: 명절 선물 세트 추천 좀 해주세요.
0: 명절 선물 세트 추천 좀 해주세요.
1: 명절 선물 세트 추천 좀 해주세요.
0: 명절 선물 세트 추천 좀 해주세요. 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
1: 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
0: 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中秋节礼盒有什么推荐的吗？哎，没错，好，打开了这个想要选择中秋节礼盒的这样的一个需求的表达哈，这是第一个场景，来，我们马上进入场景二。
1: 네, 원하는 가격대를 말하고 거기에 맞는 선물 세트를 추천받거나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0: 这个时候啊。 你可以继续呢向店员去表达你的预算，就是你想花多少钱。怎么说呢？比如说呀，我想要200块左右的礼盒。好，那如果要想让店员帮你做最终的包装，当然你希望送礼的时候呢包装的更精美一些。你可以怎么说呢？可以帮我包装的漂亮一点吗？
1: 我想要200块左右的礼盒라고 하면 200위안 정도 되는 선물 세트로 부탁드려요 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包装的漂亮一点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까지 알아두면 선물 받는 분도 감동하시겠어요.
0: 是的，当然收到礼物的人如何知道是你呢？当然，这个时候呢，手写一张卡片是不是非常重要呢？好，这个时候啊，您可以呢继续说可以付一张贺卡吗？哎，现在很多商场也会免费提供包装，包括呢提供贺卡的服务哈，所以呢大胆提问就可以了。
1: 네, 贺卡、축하카드까지챙기면 정성이
0: 没错.
1: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0: 是.
1: 그럼 예산에 맞는 상담부터 포장 요청까지 필수 표현 같이 복습해봐요.
0: 来，让我们继续发音练习。
1: 200위안 정도의 선물 세트로 부탁드려요.
0: 200위안 정도의 선물 세트로 부탁드려요.
1: 200위안 정도의 선물 세트로 부탁드려요.
0: 200위안 정도의 선물 세트로 부탁드려요. 我想要两

0: LA 갈비랑 뭐 잡채랑 뭐 전이랑 뭐 오징어 튀김이랑
1: 미안한데 이거 간단하게 이나
0: 그리고 소고기 뭇국이랑
1: 그전 is pretty hard.
0: 식혜랑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근데
1: 농담이죠. 아, 예.
0: One meal that we always do is we always get you know delivered food.
1: Oh yeah, nowadays.
0: 네 치킨이나 피자를 그냥 어쩔 때는 그것만 먹을 때도 있어요.
2: Yeah.
0: Right, because my family's not that big on my side anyway. Yeah. My wife's size is pretty big, and they do all like the traditional stuff. 근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우리 배달 음식 시키자라고 할 때도 많아요.
2: I've seen families that really go hard.
0: Yeah,
2: and I see the dark circles in their eyes, and it makes me feel so bad.
0: 맞습니다. But you know that's 뭐지?
2: Old school.
0: 이 사바사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가바가.
2: 가바가. Right? 가봐야지 알아?
0: 가족 바이 가족.
2: Just kidding.
0: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 거창한 이게 차례상보다 그냥 명절은 가족이 그냥 함께 앉아서 밥 한 끼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트렌드 있다고 하긴 합니다. Right? But and that's what the holidays are all about, right? Joining, you know, with your family, spending time with them.
2: It all depends. Because, you know, sometimes you go to those places where, 네. you know, like the mom 네. wants to make that perfect dinner for everybody.
0: Yeah.
2: 오랜만에 우리 다 뭐 이렇게 모였는데
0: 네.
2: 원래 엄마가 이렇게 잘 맛있게 음식 하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0: 그렇죠. 그 보고 싶죠.
2: And also, you know, the leftovers.
0: 네.
2: You know, especially like John's like, oh, can I have some? 이렇게 나누는 그것도 좀 있잖아요.
0: 있죠. 네. Yeah. Right. Oh, those were the good old days.
2: I know.
0: 자, 여러분, so wherever you are, whether it be in the car or already at home with your families, happy 추석입니다.
2: Happy 추석.
0: 네. 추석에 여러분, 뭐 어떻게 이 상황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for instance, there's a lot of families that have like, you know, relatives that, you know, come from the States, right? Like me,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가족 온다고 했잖아요.
2: Yeah.
0: Okay. So if you're like me and you have to do small talk, especially right family that you haven't seen in a while, 추석 스몰 톡에 네 좋은 영어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Oh, yeah.
0: 뭐 연휴에 뭐 할 계획 있어요? 네.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
1: I'm with you.
0: 그쵸. 이거
1: 같이
0: 너무 뻔하죠.
1: 있는데 뭘 그거 물어봐.
0: 뭐 이런 거는요. 뭐 가족과 시간 보낼 거예요.
1: 지금 하고 있잖아. 왜 그래?
0: Are you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자, 이것도 패스하고요. 그러면
2: 됐어요.
0: 뭐 연휴에 여행 가세요? Are you traveling for the holiday?
1: 어딜까? 여기 있는데.
0: 맞네요. 이것도 패스하고요. Okay. 그냥 집에서 푹 쉴 거예요. 이건 괜찮다.
1: 왜 왔어 그러면 여기?
0: I'm just gonna chill at home. 자, 칠하다. 이거는 우리 그 미국 한국에서도 그 칠가의 밈 유행했잖아요. 칠가가 왜 칠합니다, 여러분? 칠합니까, 여러분?
2: 그러니까.
0: Because 진짜 너무 릴렉스, 좀 여유
2: 그런 거
0: 있게.
2: 아닐까? 이제 곰도 네. 추워지면 이제 느려지잖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겨울잠 자잖아요. 그러면 you slow down.
0: 그래서 chill하다. So I'm just gonna chill at home. Chill at home.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Or 그냥 올해는 그냥 조용히 보낼 겁니다.
1: 그 how?
0: I'm going to keep it low-key this year.
1: 그러니까 음식을 안 만들었지.
0: 그래서 배달 음식 한다고
2: That's
0: 했잖아요.
2: That's right.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0: All right, folks. So today, the 추석 special here at All Star English, we have a little special prepare for you in the first hour.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2: Yeah, before we get into the corner, 그 대신 음식을 시킬 거면 좀 맛있는 거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그것도 실패하면... 이 뒤끝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0: 네, 가능하다면요. 가능하다면
2: delicious.
0: 일단 뭐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그래도 조금 특별하게 하자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들어야죠, right?
0: 맞습니다.
2: So, all right, so for our 추석 special today, we have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It's a 추석 영화 play.
0: Oh.
2: Ooh. So the question is, what was the movie and what is that song?
0: 아, 그럴 때 많죠.
2: 이 노래가 어떤 노래고 이 영화 어디서 나온 거지? So it's a fun segment featuring classic movies and memorable movie soundtracks that are perfect for enjoying during the family 추석 holidays. And you know, like a lot of people get together, what are you gonna do? You know, there's nothing to do. Sometimes it's best to just sit there and watch a movie.
0: 맞습니다, 여러분. 한이의 추석 영화 플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부에는요 추석 스페셜 Globetrotting with Ange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lways have Ange joining us every Thursday. But today we're gonna, you know, because it's 추석 and all, Ange as a mom and a wife from abroad who's lived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she's going to share her take. On the Chuseok holidays, the food, the family gatherings, and of course, the traditions.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Poto.
1: Those notes are very... I was listening to those notes. I was 네. like, ooh, it's so eerie and 맞아요. good.
2: 부장님, 우리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음악 퀴즈 하면 안 돼요? 형, 이거 뭐...

0: 재밌다.
1: Yeah,
0: exactly. 나 이거 원고 안 하고 그냥 이거 할래.
1: He has that bend, right?
0: 맞습니다.
1: Yeah.
0: So, you know, when it comes to classic Chuseok movies and their memorable soundtracks, this is what we're going to cover here on this very special segment. But we're also going to pick up some very useful English along the way.
1: There's always have to be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0: 그렇죠.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보는 추억의 영화와 OST 소개하는 뿐만 아니고요. 영어 표현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You know why we do that? It's because you know for all the students that are learning, like 엄마 나 공부하고 있어. See, it's English. 아 그렇구나. 그냥 라디오 듣는 게 아니구나.
0: 우리 딸도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컴플레인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도 지금 거기에 꽂혔거든요.
1: Really? I'm learning English.
0: 지금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로땡. 로땡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도 나오고 수학 수학 문제 나온다고 이게 공부라고 가끔씩 생각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네.
1: Maybe.
0: 그렇습니다. 이게 공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진짜 공부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Through movies. So because watching classic movies during the holidays, this is not just Korean Chuseok, but you know Thanksgiving in America, and I'm sure other holidays around the world. This is something that all families do, right? Mm-hmm. 근데 항상 영화 볼 때마다, 오, 그 OST 이 노래 가끔씩 나올 때 있잖아요. 다들 같이 부르고 방금 했던 거. 네, 그래서 I'm very excited to see what movies we're getting.
1: It all depends on the 분위기.
0: 어, 그렇죠.
1: Like some 분위기, you know, some families are very like very ups. Oh, it's fun. Run, they'll sing it together.
0: 네.
1: And then people are like, shh.
0: 맞아요.
1: 듣고 있잖아.
0: 맞아요. Let the singer sing it.
1: That's right.
0: Right. So I can't wait to get into the movies. Oh, what's the first movie that you brought today, huh?
1: Well, actually, I have a story behind this personal story. I'll talk about it later. But you know, it's a Hollywood classic, and it was released in 1939. That's right.
0: 흑백 영화잖아요, 그러면.
1: That's right.
0: 그 정도 오래된 영화면.
1: It's called Gone with the Wind.
0: Gone with the Wind. 완전 클래식이잖아요.
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0: 맛있는데.
1: That's right.
0: 어, 이 조크 저만 우리 미디 PD면 이해했죠? 예. 네.
1: I didn't.
0: 아 그래요?
1: 나 무슨 말이지? 그래서 I was like maybe 그 아직 할 얘기 좀 있는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맛있습니다. 아는 분 아.

0: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6:00.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5: 오,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Star.
5: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 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people, the person who goes to the channel with the most people, like they lose or something like that.
1: Oh.
0: Yeah.
1: It's like
0: a nice icebreaker game.
1: It's like our like version of, you know, on those long car rides in the U.S.
0: Yes.
1: Like we play with like family, if you know, like yellow car or red car.
0: Oh,
1: you designate a color, right?
0: It's that, yeah.
1: Oh, 재밌겠다.
0: Yeah, I like it.
1: Don't tell my daughter about it.
0: Why?
1: 네, 하루,
0: She's going to want to
1: 네,
0: keep doing it.
1: 왠지 할 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다음에 봤을 때 알려줘야지.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0: Yeah.
1: Now, we have a fun episode of All-Star Theater for our listeners. So what'd you bring for us?
0: 또 명절 때 되면요, 뭔가 그 클래식한 만화 영화들을 찾게 되거든요.
1: 만화 영화.
0: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는 I love these like old animation films.
1: 네.
0: Yeah. So today, we are getting into Cinderella.
1: Oh, 완전, that's taking it back.
0: I mean, there are so many versions of live action and different cartoon versions too, but this one, the original Digi-Thing movie is from 1950.
1: Mm-hmm.
0: That's older than both of my parents.
1: Wait, wasn't the movie in color?
0: It's color.
1: They had
0: it's
1: color back color. In 1950?
0: They did.
1: What?
0: Yeah, they did, yeah.
1: 진짜.
0: 네, 신데렐라 사실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0: 그죠? There's a stepmother, there's stepsisters, there's Cinderella, of course. Yeah. Yeah. There's Prince Charming.
1: 맞습니다.
0: Yeah.
1: 네. And the big, 그, the mice that help.
0: Yeah, so whimsical.
1: Yeah.
0: Yeah.
1: And the big pumpkin that turns into a carriage.
0: Yeah.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왜 하필 호박이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1: 맞아요. 이제 어른 돼서 그런 거 보니까
0: 수박으로 하지.
1: 그렇죠, right? 수박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you know how, you know, as a kid, you watch it, it was like, oh no, like she lost her slipper, right? But then I was an adult, I'm thinking, wait, if the slipper fits just right, why would it slip off?
0: That's true. It was done on purpose.
1: 이게 신발이 딱 맞으면 왜 벗겨졌지?
0: 여시였어요.
1: 어머 차밍 오빠.
0: 어 이거 잠깐 어 여기 놨다 두어가야지. 어머 어쩌지? Yeah. 근데 이게 신데렐라 이 작품이 좀 약간 좀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대요.
1: 어 진짜요?
0: 이제 World War II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디즈땡이 이제 좀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다시 애니메이션 필름이
1: 네.
0: 다시 이렇게 르네상스가 좀 시작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1: Oh, okay. Yeah. So this kind of like started up, right? Revved up the engine for them. Nice. Yeah, so a classic, I'm sure everybody knows this story.
0: Yes.
1: But today for All-Star Theater Presents, we're going to put our little twist on it, right? A medley of sorts of some scenes, different scenes from the film Cinderella. So shall we?
0: All right.
1: Cute.
0: Action. 새엄마의 계략 때문에 무도회에 갈 수 없게 된 신데렐라. 하지만 새들과 생쥐 친구들이 만들어준 beautiful 아름다운 드레스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긴다. 한편 새엄마와 의붓언니 드리셀라는 한껏 차려입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2: Now remember, when you're presented to His Highness, 왕자님께 인사드릴 때는 be sure.
0: 그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가 현관 계단을 쪼르르 내려온다.
3: Mother, wait! Isn't this dress lovely? Do you like it? Do you think it will do?
0: 저 이 정도면 무대 우도회 갈 수 있을까요?

0: 아니 이게 뭐야, 신데렐라. Mom, she can't. You can't let her go to the ball.
1: 잠깐만 있어보렴. 우리 약속했잖니? 그렇지, 신데렐라. And I never go back on my word. How very clever. 정말 영리하게 준비했구나.
2: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드레스와 목걸이를 천천히 살펴본다.
1: These beads, 이 구슬 목걸이 드레스에 딱 포인트를 주는구나. They just give it the right touch. Don't you think so, Drizella?
3: 그런데 사실 신데렐라가 하고 있던 목걸이는 생쥐 친구들이 드리셀라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0: No, I don't think... Oh, Cinderella, why you little thief? 그거 내 목걸이잖아, 당장 내놔!
3: She yanks it off Cinderella's neck.
0: Oh no! Oh, and look, that's my sash!

0: 이 허리띠도 내 거잖아. She's wearing my sash.
1: Drizella는 드레스에 달린 리본과 허리띠까지 잡아뜯는다.
0: Oh, Drizella, please, no. 이리 내놔. 이것도 내 거야.
1: She leaves Cinderella's dress in tatters. My dear daughters, that's quite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Hurry along. I won't have you upsetting yourselves. Good night, Cinderella.

0: 네. 와,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캐릭터 몇 명이었어요?
1: 1, 2,
0: 뭐
1: narration까지
0: 포함하면
1: yeah, 맞아요, yeah.
0: the three sisters, the
1: wow.
0: mother, Cinderella. Right?
1: Yeah.
0: And the fairy godmother?
1: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TV 필요 없어요. 그냥 저랑 민수만 있으면 돼요.
0: 맞습니다.
1: 추석 연휴 내내.
0: 네.
1: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0: Yes, please.
1: 네,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go back on my word.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0: 맞아요.
1: 내 단어를 뒤로 가지 않는다?
0: 느낌이
1: 오는데요. 나는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0: 네. I don't go back on my word. 그 아까 evil stepmother. Right? 새 엄마가 이 말했잖아요. 신데렐라한테.
1: Yeah. So if you go back on something, 뭔가 이렇게 약속이나 뭐 한 말을 번복하다, 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So yeah, you could go back on a promise. Mm-hmm. Another example is you can trust her. She never goes back on her word.
0: 믿을만하다.
1: 맞아요. 믿을만합니다. 좀 비슷한 표현 또 어떤 게 있죠?
0: Well, you could also say I keep my word. 나는 뭐 약속을 지킨다.
1: 맞습니다.
0: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아니면 I stick to my word.
0: 맞아요.
1: Yeah.
0: Stick to 하면 거기에 붙는다 그 말이잖아요.
1: 그죠? 그 정도로 잘 지킨다는 뜻이죠?
0: 맞습니다.
1: All right. The next one is 이 그 새엄마가 네. 이렇게 막 그 신데렐라 이렇게 목걸이를 보면서 Oh,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나는 비꼬듯이 말했거든요.
0: 네.
1: So when something is just the right touch. 여기서 터치는 만지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0: 직역하면 만지다라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1: 이게 뭔가 이게 있어서 더 보기 좋다. 더 멋있다.
0: 네.
1: 여기서 터치는 뭔가 좀 디테일, 뭔가 포인트 이런 뜻이라서 If I say, oh, that's a nice touch.
0: Yeah.
1: Yeah.
0: It's like your own personal kind of like, you know, 나머지 그거 이 다시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맛을 완벽하게 만드는
1: your
0: 거.
1: Your own little spice.
0: 그렇죠. A little
1: yeah.
0: MSG, right? 네. To kind of finish it off.
1: 오, 센스 있네, 이 표현을.
0: 맞아요.
1: Like, oh, that's a nice touc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Now just the finishing touch 하면 마지막 뭔가 나만의 마무리를 하는 느낌도 들고요.
0: 맞습니다.
1: Yeah. So 네. for example, the flowers give the room a nice touch. 이 꽃이 방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0: 네,
1: yeah.
0: 맞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딱 맞게 이게 완벽하게 만드는 딱 그 뭐라 그러지? 이 그 2% 부족한 것을 꽉
1: yeah.
0: 채워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딱 좋네, 이런 느낌.
0: 맞아요.
1: Yeah.
0: You know, question.
1: Yeah.
0: You know when Koreans, they talk about stuff, and it's like, oh, it's missing that 2%. Why is it 2%?
1: This is interesting. I think it did. The first time I heard it, it might be from a certain advertising campaign.
0: Oh, really?
1: Where it was a beverage thing, 네. and it's like, oh, when you lack the 2%, drink this.
0: 좀 옛날 캠페인이었어요?
1: It's from the like late 90s.
0: 부장님 yeah. 아시겠다, 그렇죠?
1: 부장님 그게, 기억 안 나세요?
0: 기억 안 나세요? 안 난대요.
1: But maybe there's another origin to that, but yeah.
0: 궁금했습니다. So, they give it just the right touch.
1: Yes.
0: 다음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표현은요.
0: 네.
1: Leave it to me.
0: Words I would never say. 왜냐면 내가 불안해.
1: So yeah, hey, don't worry about it. Leave it to me.
0: 네.
1: 제가 할게요. 네, 또 leave something to someone 이러면요.
0: 네.
1: 무언가를 이제 누구한테 맡기다라는 거서 leave the driving to 민수.
0: 네.
1: 운전은 민수한테 맡겨요. 이렇게
0: you 말할 수도 있어요. You left it to 민수? What were you thinking? 막 이렇게 하게 돼요.
1: I have a feeling you're a great driver.
0: Actually, I am.
1: Yeah.
0: 네, 저는 16살 때부터 운전을 yeah. 했거든요.
1: Uh-huh.
0: Right?
1: Yeah.
0: Only two accidents under my belt.
1: Hey, that's good. Yeah. Me, on the other hand, if you want to ride in my car, 네. you should have life insurance.
0: 네. 맞아요. So, leave it to me. 뭐, 나한테 맡겨. 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네. So, words, I guess, also you could use to sound a little confident.
1: 맞아요.
0: Right? To maybe your, you know, co-workers, maybe even your 부장님.
1: 약간 좀 장난식으로, 약간 오바해서 말할 때도 쓸 수 네. 있어요. Leave it to me.
0: 반하 캐릭터야. 부장님, don't worry, I got
1: don't
0: this.
1: Worry, yeah.
0: Leave it to me.
1: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안 가죠, 오히려.
0: 장난인가?
1: Yeah.
0: 이렇게 할 수 있죠.
1: Yeah.
0: 네. 재밌었다. Listeners, once again, hopefully you enjoyed
1: yeah.
0: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Cinderella. Ha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1: Yes.
0: Enjoy your 추석. We'll see you back here next
1: you
0: week.
1: You too. Bye, everyone.
0: 좋아요.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Louis Armstrong이 부르네요. 비비디 바비디 부.

0: 진짜 유승의 아들.
1: 왔어요. 왔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저도 왔고 네. 추석도 왔어요.
2: 네, welcome and happy 추석 to you, 문자
1: yeah,
2: 요정님.
1: You too. 네. 뭐 추석이 왔으니까
2: 요정 날에도 추석 있죠?
1: 아니요.
2: 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그냥 좀 일반 날이네요, 그냥.
1: 좀 인간처럼 보이려고 네. 뭐 좀 아는 척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오케이.
1: 이제 추석이 다가왔으니까 추석 관련된
2: 추석 왔어요. 다가온 게 아니라 왔어요.
1: 아, 네, 왔네요. 네. 추석이 왔는데 추석하면은 이제 추석과 관련된 주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 오케이.
1: 뭐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추석하면은 되게 많은 선물들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뭐
2: presents
1: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소고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참치.
2: 잠깐 타임.
1: 왜요?
2: You get presents on 추석?
1: 안 받으셨어요?
2: 나 지금까지 추석 때 선물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I've never gotten a present for 추석.
1: 아니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오고 있어요. On the way.
2: 네.
1: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 우리 방송국이 추석 선물 줄 때 와 너무 착하다 방송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추석 선물 받는 거 몰랐어요 저.
1: 그래요?
2: 네.
1: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2: 진짜 이건 좀 아닌데.
1: 아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과일도 꽤나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2: 아.
1: 네. 근데 이 과일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o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Why storing apples and pears together in the same basket ruins both fruits? 입니다.
2: 오 진짜요?
1: 맞아요.
2: 저희 집은 이 과일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서 we 네. like to eat these fruits cold,
1: mm-hmm.
2: so we put them in the refrigerator.
1: Okay.
2: But we put them in the fruit basket.
1: Uh-huh.
2: The fruit section of the refrigerator.
1: Okay.
2: 이 그 과일 칸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So we put it in that drawer.
1: Mm-hmm.
2: But many a times we put apples and pears together. 사과와 배 같이 넣을 적 많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냉장실에 넣었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요.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경우 보면 과일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2: 오케이. Fruit basket.
1: 맞아요. Fruit basket. 이걸 그대로 밖에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 네.
1: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네.
1: 우선은요. 사과와 배를 같이 두면은 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오케이.
1: 첫 번째는 사과는요. 식물계의 에틸렌 에틸린이라고 하는데 에틸린 폭탄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수확 후에도 스스로 그 호흡하면서 대량의 에틸렌 가스를 뿜어낸다고 하거든요. So ethylene is a natural plant hormone that accelerates ripening, softening, and aging.

0: fruits.
1: Ripening.
2: ripening.
1: 이것도 확인하죠 방송 전에.
2: Oh, 네. my bad. Ripening.
1: Ripening. 네. 과일이 ripe하다 뜻이 이게 익는다.
2: 익는다.
1: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과일, 맞아요. If the fruit is ripe, 이게 uh-huh. 과일이 익었다.
2: 맞아요. 말이에요.
1: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2: 이 ripening.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공간에 배와 사과가 함께 들어있는 순간 네. 굉장히 그 가속화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1: 오케이.
2: 두 번째는요. 이 배가 에틸렌에 엄청나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도 스스로 에틸린 이거를 배출하긴 하는데 되게 적대요. 오케이. 근데 외부 에틸린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1: 이 도대체 에틸린에서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게?
2: 네.
1: 외부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어디서?
2: 사과에서. 에틸린. 아. 배도 배에서도 나오지만
1: 그쵸.
2: 배는 작게 나오고.
1: 네.
2: 사과는 많이 나오고.
1: 아,
2: so absorbing ethylene from nearby apples, the pear loses its crisp texture and begins softening from the core.
1: 오케이.
2: 네, 안에서부터 이렇게 완전 softening 하게 된다.
1: 네.
2: 이렇게 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ay. 받자마자 사과나 배나 씻어서 mm-hmm. 냉장실에 넣으시든가 아니면 상온에 보관할 때는 그냥 서로
1: 따로따로
2: 네. 각방 쓰게
1: 네
2: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보통 과일이 이제 포장되면 네. 항상 그 뭐라 그랬지? 그 스티로폼 랩핑 스티로폼 랩핑으로 돼 있잖아요.
2: 네네네. 네.
1: 저희도 집에 냅둘 때 uh-huh. 박스에서 꺼내는데 네. we keep the little cushion styrofoam wrapping uh-huh. on them. So even though they're put together 그래도 네. 이렇게
2: 보호해준다?
1: 그렇죠.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2: 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네.
1: 아니, 부장님 뭐 혹시 네. 뭐 과일 선물로 받았어요? 이번 추석 때?
2: 받으셨대요.
1: 네.
2: 이번에 진짜 인정하셨네요.
1: 네.
2: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근데 싫어해서 그러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는데요?
2: 아직 안 끝나서 하나 더 해야 돼요.
1: 지금 끝내라고 하는데?
2: 엑소스카이 해야 돼요. 자,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소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풀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center floor observatory.
1: All right. 문재준, thank you so much for stopping by. Even though you don't believe in 추석, 일단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네.
1: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kay?
2: Bye-bye.
1: A big thank you to Munja Yojong for today's Did You Know.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A lot of us heading home, maybe already home, spending that lovely time with our families at home. 그래서 부블레 형이 부릅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u.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8 o'clock.

말이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 다 거짓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 건지 신경 쓰지 않죠 또 쉽게 넘어갔나요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헤이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9:00